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여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풋풋한 초록빛은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자연과 어울려 초록빛 이야기를 전하고 5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문우 가수가 부른 노래 민들레 꽃 언덕을 감상합시다.

은은한 라일락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훈춘시의 신봉숙 씨는 성군들을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며칠 후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 노래를 가야겠다면서 그 기쁜 심정을 노래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신봉숙 씨네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구경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0: 5월의 화창한 날씨에 꽃잎에서는 이슬이 반짝이고 창문 너머에서는 새들의 재잘금 소리가 귀마 좋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영 씨는 이젠 타양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된답니다. 그간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기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고향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겨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걱정이지만 자식은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문안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전하려다면서 부모님이 즐겨보시는 소품 황혼고백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근심 되기랬구만.
2: 야, 모시게 그렇게 근심이 되그랬도.
1: 그 제발 나를 차버리지 마소. 예.
2: 아니 차버리구나. 근심하지 마소.
1: 예. 내 말임도 자꾸 근심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아이고 마임도. 우리 둘이 그 일을 그 집에 광어 동일하겠는지 아야겠는지. 내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리 대단히 묘한 방법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2: 무슨 방법인데?
1: 아, 자기. 예. 우리 둘이.
3: 예.
1: 광어를 몰래 오고
3: 예.
1: 가도 주인 찾아가서 가도 주인 보고 광어하고 잘 말해달라 마이들까.
2: 야, 입을 정말 답답하구만. 우리 광어 혼자 아는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째 전 세계에 우리들이 연애를 한다고 소문 쫙 들을 여잔데.
1: 야, 아이,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3: 예? 며칠만 꼭 참고 두말 입사.
1: 예.
3: 내 이제 우리 광어 기분이 좋은 날에 실제 눈치를 봐서 말 들어보겠소.
1: 그게 될까?
3: 이거 되는 아니고 듣지 노래를 해봐야 듣지 그래.
1: 그래. 그래 뭐 내 집에 가서 해. 좋은 소식 기다리겠어.
2: 그래. 예. 잘 나갔어. 그래도 아기 딸이가 거기서 서성서성 거린도.
1: 가 우리 둘이 갈라질 때 동작을 아예 했대 그 뭐야.
3: 어, 이거 정말 눈이 보겠다.
2: 근데 서인 어째 그랬겠지.
4: 예.
2: 놀랬지.
4: 오늘 뭐 했습니까?
2: 에휴, 저기 독보조에서 사경으로 추구하는 길이다.
4: 사경으로? 그래, 어친들께 썼습니까?
2: 아니다. 우리는 곳이 싫다는데 그 사경부 선생 곳이 겨우 그 예감들하고 같이 추리해서 전번 주일부터는 예감들하고 같이 춘다.
4: 감각이 좋았었지?
2: 그 자체.
4: 재밌었었지?
2: 재밌지. 어, 나는 늙으면 아이 그런가 했대. 어쩐고 정작 영감들 앞에 툭 맞으서니까 이 가슴이 거기서 막 두근두근두근하지. 낯이 막 달아오르는 게 어, 어쩌고서 내 연애한 시절로 되더라. 아니다 쨍했어. 글쎄 듣기 싫다면 아이 말 안 되지. 아이 됐어.
4: 기래길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아이 된 일이 없다 쟀으면 좋겠어.
2: 이 그만 사래. 나 사래.
4: 아,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더욱이는 늙음아 연애란 얼마나 묘한 것인가.
2: 야, 니구 연애란 게 무슨 소리네.
4: 어, 맞지 연애라 하얀다.
2: 어, 하얀다 하얀다. 어, 어째 이렇게 연애란 소리만 들어도 몸이 어싸게 난 하얀다.
4: 아이, 글쎄 딱 연애를 하겠다무 내 말리진 않겠는데. 어. 아이, 혹시 그 올바른 영감이 우리 집 들어오면 그게 집안망신이야 이거 말고.
2: 어, 그래 참고로 담아야 내 확시 알레르 영감 한다고 해도.
4: 네.
2: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영감이 여야 되고.
4: 그렇지.
2: 어, 둘째, 퇴직급이 적어도 2000원 이상이 돼야 되고.
4: 당연하지.
2: 어, 셋째.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긴데. 그저 시시각각 나를 그저 아끼고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다. 여기 내 영감을 선택하는 최저 표준이다.
4: 그렇지 않고 최저의 최저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구만.
2: 그렇지.
4: 그래 엄마 정말 연애를 하였지.
2: 뭐 하였나. 어구, 나는 바깥에 나가서도 절대 영감들하고 휩쓸리지도 않고. 어구, 이 우리 집 문턱에는 영감들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된다. 대신다.
4: 똥인도 모른다.
1: 대신다. 에이구, 뭐 영감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다는 게 무슨? 정말.
5: 누구신도? 아하, 김영감인도.
1: 야, 저 김영감 자연 좋고 있어.
2: 어, 그래 저. 내 무슨 저렇게 미친 영감 친하겠네. 어구 아니다.
1: 이지?
2: 막아서 내 웃다 그냥 말았죠. 어구 이게 무슨 개파야 되는지 모르겠어.
6: 너 어느 때 왔니?
4: 예, 한참 됐구만.
6: 한참 되니? 예. 사기래 자리서.
4: 아이, 저 김아빠 있어. 들어없어. 저, 무슨 일이 있어 왔겠는데? 예?
1: 아, 그 너 엄마 계시냐?
4: 아, 우리 엄마. 엄마 저 어디 가셨구만.
1: 니 거짓말 하자야. 이제 때려 너 엄마 목소리 예. 듣기는 같아도.
4: 아, 그거는 내 저 김아빠하고 장난하시느라고 코로 맞고 누구신도 이래서구만.
1: 그랬네. 예. 이래 내 삐뚤었구나.
4: 괜찮구만. 내가 말 없어.
1: 아, 니가 할 말이 아니다.
4: 아, 괜찮구만. 말 없어.
1: 에이, 니가 할 말이 아니다.
4: 말 없어.
1: 아, 니하고 연애라는 거 봐야 되냐?
4: 연애로?
1: 아이고, 연애한 게 아니다. 예. 아! 저 우리 독보에서 이제 더 연애지구로 여행 간다 말이다.
4: 아, 여행? 그 좋은 일 좀 해. 알았어, 알았어.
1: 여기 해, 저래. 왈말해버리. 독보야.
4: 예.
1: 내 네하고 엄숙한 문제를 하나 토론할게.
4: 예. 예.
1: 어? 똑바로 앉아.
4: 예.
1: 독! 광어 담배 피우.
4: 야, 뭐 어제 담배랑 고나면 야야 하메이랑도?
1: 아, 내 엄숙한 문제를 말하자고 그래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하는
4: 원래대로 야자없어. 그게 더 편하구만.
1: 이렇게 내가?
4: 그렇죠.
1: 야,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살려봐도 광어만 시원시원하고 토이크 남자를 못 봤다.
4: 아무리 토이크다고 제 엄마를 내놓겠습니다.
1: 그냥 나서 좋아하지.
4: 뭐이란데?
1: 아, 이제 여행 갈 때 광어 엄마하고 같이 가면 좋다 말이.
4: 그거 사이에.
1: 어. 야, 이게 말이 알 떨어지다.
4: 아, 저 김아발. 아, 혹시 저 우리 엄마한테 중매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1: 중매?
4: 예?
1: 야, 니 이렇게 똑똑하여. 어떻게 중매서로 왔습니다. 자, 어떻게 첫눈에 중매서로 왔다.
4: 그래, 어떤 분인데? 네, 여기다 딱 적었다가 우리 엄마 다 해보라고.
1: 그래,
4: 예, 예.
1: 아, 저 딸경겸이 어떤 사람인가?
4: 예, 예, 예.
1: 아, 그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지 뭐.
4: 아,
7: 저 인감이 또 대포를 부.
4: 예,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는 아, 그건 멋진대로 잘 보살피고 살뜰하게 대해준다 말이야.
7: 그 저보야 하면서 너무 저를 좋아하겠어.
4: 예.
1: 그 다음에는 제자라 하자까 자라야 돼. 아, 저보야 저쪽에서 조약이 네 태도 어떤가 알아보자는 게.
4: 아, 내사 뭐 두 로이님이 저 만년을 행복하게 보낸다면서 아무 얘기 없었구만.
1: 이야, 똑똑하다.
4: 아, 그렇대도 아까 이 일에서 저 우리 엄마하고 얘기 있었을 거예요.
1: 얘기 있었냐?
4: 예. 그런데 저 우리 엄마 약혼하는 최소 조건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규정했어요.
1: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예.
4: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간부여야 한다.
1: 아, 적어도 국장급 자리 정시승가 같다.
7: 아, 대노동 위원지밖에 못해봤단다.
1: 이게 정말 너 엄마 한 얘기야?
4: 예.
1: 그럼 내 이대로 전화할게.
4: 예.
1: 둘째는 뭐야?
4: 아, 둘째. 둘째는 퇴직금이 적어도 요 2,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
1: 뭐 지금 2,000원 이상?
4: 예.
1: 저래 나를 잡아라 잡아.
7: 아이고, 섭이 너도 두문두문 내 데서 가져간다.
1: 내게 사람 잘못 봤는가? 아, 그럼 이달로 전화할게.
4: 예,
1: 세 번째는 뭐야?
4: 아,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1: 아.
4: 시시각각 우리 엄마를 보살피고 시시각각 아껴야 한다.
1: 이걸 나 잡았다.
4: 어째라도 놀랐었구만.
1: 나도 놀랐다. 아, 내 말은 조영겸이 이 세 번째 조건은 아주 멋있게 한단 말이다.
4: 아, 예. 그런데 요 세 개 기본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부합해야 돼도 여지도 없었구만.
1: 무식에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여지 없다고.
4: 그렇자고.
1: 미네?
4: 미네?
1: 여마이도?
4: 여마이도?
1: 썩에마이도?
4: 썩에 새끼마이도 없었구만.
1: 이게 정말 너무하냐, 원래?
4: 예, 친히 얘기한 게군.
1: 하, 이건 내 사람 잘못 봤는가? 그래가는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안 된다 말이지.
4: 예.
1: 아이다,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아,
4: 저 김아바.
1: 아, 이제 볼일을 다 봤지 했습니다. 거짓말 다 봤다. 아,
4: 글쎄, 볼일을 다 봤으면.
1: 아, 볼일을 다 봤으면 예. 회사 뒤뒤 보내서.
4: 아, 예. 자가 없어, 예?
7: 조용히 가면 정말 가지 않은가?
1: 야, 강호야!
4: 아, 예. 예. 자!
1: 물을 한 모금 주겠니?
4: 아, 예. 감사합니다.
7: 물 시원히 마시고 대답하기 말았어.
4: 예.
1: 자, 방어야.
4: 예.
1: 담배 한 대 피우고 갔다.
4: 아, 예, 피웠어, 피웠어.
1: 앉아 피워야
4: 되겠지. 아, 예, 앉아 피웠어.
1: 정말 이 세 가지 예.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 아이디어도 미네 여지 없단 말이지.
4: 예.
1: 이거 정말 너무 딱 친히 직접 몽사한 얘기지.
4: 예.
1: 좋다.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틀어지고 아이 넣는다면 내 저쪽을 대표로 해서 예. 결론을 내리겠다.
4: 아, 예, 예.
1: 기꺼이라!
4: 예?
7: 기꺼이라 하지.
1: 내 쑥라!
4: 아, 저, 정말 안 돼?
1: 정말 과제 굶어리겠니?
7: 저기, 저기.
1: 빵!
4: 아, 예! 아, 저기 쫄라! 예! 아, 저, 후회라야지!
1: 아, 전디 쫄라,
4: 예,
1: 배송라, 짜이젤라,
4: 정말 말겠구만.
1: 간다, 간다,
7: 간다. 이거 하는가? 누가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1: 이선 누가?
7: 이선 지금
1: 뛰라고 이런 모델이 이게
7: 근데 이렇게 가면 나는 어찌란다. 나도 어떻게라면 할 말을 해야 되겠구만.
1: 그런데 이거 없어.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란 거는 무슨 말임도?
7: 그거는 다 너무 개구드니까 내 허망 소리 지친겠구만.
1: 허망 소리라. 문화대회 때 허망 소리를 쳐서 받아주는 사람이 아닌데 허망 소리라.
7: 내 다시는 허망 소리를 안 하겠구만. 방어야. 앉아. 네 듣기 좋든 나쁘든 잘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1: 마시고 침착하게 얘기를 합쳐. 기회는 한 번뿐이야. 강화야.
4: 예?
1: 너도 시원히 한 모금 쭉 내라.
4: 이야, 더 크게 쓴다야. 더 먹어야 되지.
2: 저기, 나는 이 티마바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4: 아, I love you.
2: 같이 살겠다.
4: 아, 유엔자 일치다.
2: 네 반대 내라.
1: 잘해주구만. 이제 사이 그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음도.
2: 그래 싶어. 그런데 내 이렇게 말해서 다 동의하면 좋고 동의해야 하면 예.
1: 이거 봐봐. 넬레서 두 분 모자 간의 안정단결이 파괴되면서 아이 됐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맙소.
2: 이거 봅소.
1: 이거 봅소. 사랑의 기로에 서서. 내 포도를 했는가? 그럼 거기서 합소.
2: 눈물을 긋지 말아요.
1: 이거 봅소. 별로 내보다 썩 낯선 줄은 모르겠지만.
4: 그왕 같은데 자 여기 앉았어. 어디 앉았어? 아이 잠깐만. 야 이 어디를 마음대로 앉았어? 여기 앉아.
2: 옳다. 그렇게 딱 아그 쓰고 갈라앉히라.
4: 야 엄마. 아니 내 그렇게 시비더리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내 그렇게 부모 심정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2: 말은 잘한다.
1: 정말.
4: 엄마. 엄마 만년의 행복이 이 자식의 행복이고 엄마 만년의 고독이 이 자식의 고독이구만.
1: 에이 그 시비돌이는 빠이 아는 게 해주자.
2: 아는 지자.
1: 이미 칼도매 오후에 오른 맹태 제도제를 무시해버렸어. 얼마나 좋은 부임도 저 사실은 내 두부 관계를 안지 오랐구만. 두부이 낼래서 이 일을 얘기 못한 것도 왔구만. 내 오늘 이 일 내서 옮겼구만.
7: 오늘은 판결이 나겠구나.
1: 나는 두부이 만내네 행복하리라고 믿었구만. 나는 전적으로 지지했구만. 저 아버지,
8: 아이 무슨 벌써부터
7: 아버지 빨리 해라 벌써.
9: 일 없는가? 내 아들 광호.
1: 예. 저 전화 받았어. 예? 아이 뭐 전화 아니지 어려워.
7: 빨리 받았어. 그래다가 나 생각이 바뀐다니까.
1: 그게 꼬라트 되는 거야. 자, 자.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 좋지? 저 섣불도 달김에 빼놨다고. 예. 우리 이전에 가서 사진 찍을까?
8: 그럼 좋지 뭐, 좋지 뭐.
1: 그리고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약혼 사진도 한 장 찍지 뭐.
8: 그게 더 좋지 뭐.
1: 자, 가겠어.
7: 어머니.

0: 우리 마치 욕심에 기분이 좋아가 퍼져나요.
1: 아들이 덕분에 약혼사진 찍는 날에 어떡해 어떡해.
2: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요? 길림성 교화시에 거주하는 문소나 씨는 30여 년간 투병 중인데 가족의 사랑으로 무람없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하여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남편과 딸이 고맙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문소나 씨의 쾌유와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초록빛 나뭇잎은 짙은 색으로 시원하게 물들어가고 기온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서성진에 사시는 황명선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왕청현인데 아버지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의 정을 잊을 수 없어 하신다면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황명선 씨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만천성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꽃구경 들놀이를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꽃구경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면서 초록빛 향연을 즐기시고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렴수원 가수의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여성 클럽은 정홍연 작가님의 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모님 따라 소비하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집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엄마가 시장에서 야채 고르는 법, 아빠가 중고차 살 때 꼼꼼히 점검하던 모습 등등 그 속에는 절약 비법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소비 습관을 배워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작품이 워낙 편폭이 길어서 네, 작품을 먼저 만나보고 여유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노래들로 좋은 시간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홍연 작가님의 글입니다. 부모님 따라 소비하다.

부모님 따라 소비하다. 정홍년. 여름에 접어들면서 모기장 두 개를 새로 샀는데 거기에 맞는 매트리스와 순면 깔개도 필요해 사야 했다. 집 근처에 있는 상가를 둘러보니 마음에 드는 브랜드의 물건은 하나당 500원 정도 했다. 두 개를 사려면 1,000원이 넘었기에 너무 아름찼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상가에서 봤던 브랜드의 물건을 찾아보니 비슷한 디자인이 300원 정도 했다. 가격이 접수돼 바로 구매하려다가 혹시나 해 구매자들의 평가를 봤다. 그런데 웬걸 깔개에서 냄새가 난다는 평가도 있었고 충전물이 순면 같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고 깔개가 너무 무거워서 혹시 반품하게 되더라도 배송비용을 따로 지불하기에 합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 평가 내용들을 보고 나니 망설여졌다. 엄마랑 얘기하다가 이 말을 꺼냈더니 엄마는 왜 진작에 물어보지 않았느냐며 현지 방직물 시장에 가보자고 했다. 섬도 좋고 천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 데다가 돈도 얼마 안 든다고 했다. 어느 날 점심에 엄마와 약속 잡고 방직물 시장에 가봤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잠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낡은 건물 안에는 갖가지 상품들이 이따금씩 진열돼 있었다. 연대감 있는 물건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점심시간이어서 손님이 많지 않아서인지 가게 주인들도 한가하게 보내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부채질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작은 걸상을 밥상 삼아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 재래시장에 와보는 게 얼마만인가. 주위를 둘러보니 고객의 대부분은 중년층과 노년층이었고 젊은 고객은 나뿐이었다. 다들 조급함이 없는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한 수제 섬유볼 가게에 이르러 엄마는 익숙하듯 가게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가게 주인도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고 반갑게 맞아줬다. 엄마는 여태 집에서 쓰는 이부자리를 전부 여기서 만들었다고 나한테 말해줬다. 가게 주인은 우리에게 각종 이불천의 재질을 보여줬다. 옛날 느낌의 시장이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드는 천이 꽤나 있었다. 가격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가게에서 가장 좋다는 섬과 천, 그리고 카바까지 전부 해서 200원 미만이었다. 상가 브랜드 매장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충전물까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어 안심되고 좋았다. 가게 주인은 요를 만들기 전에 면직물을 깨끗하게 빨아 말린다고 하면서 방직물 시장에 와 이불이나 요를 만들어가는 고객들은 백화점 물건을 시름이 안 놓여 한다고 덧붙였다. 다 만든 요는 또 직접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까지 배달해 준다고 했다. 품질과 가격에 놀라고 서비스에 또 한 번 놀랐다. 며칠 후에 새 요를 받았는데 감각이 너무 좋았고 상가에서 파는 물건과 다름없어 보였다.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상가에서 파는 절반값도 안 됐으니 이런 좋은 일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돈을 절약했다는 점이 나를 흥분시켰다.
우리는 2년 전에 거금을 들여 집을 샀는데 사서 얼마 안 돼서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배 아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어쩐지 손해를 본 그만한 돈을 다른 곳에서라도 만회하고 싶다는 보상 심리 비슷한 것이 발동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쉽다. 하여 나는 소비를 줄여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비교적 극단적인 방법으로 소비를 강력하게 제한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은 끝도 없이 생겨났다. 크게 제한이 없이 소비하다가 하루아침에 손을 줄이려니 심적으로도 힘들었다. 소비 욕구를 억누른 결과 처음 며칠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한무더기를 사들이는 충동 구매도 하게 됐다. 계산해보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쓴 셈이었다. 또 다른 절약 방법으로 비슷한 물건일 때 싼 가격대의 브랜드를 선택했다. 그런데 구매 후에 종종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거나 다른 물건을 재구매하게 됐고 재구매한 물건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보던 중에 노인들의 소비 방식과 생활 방식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해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해본 결과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많이 향상됐고 의외로 즐거움도 컸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상가의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봤다. 집 아래 슈퍼마켓에서도 채소를 팔긴 했지만 가끔 시들어버린 채소도 있었고 또 퇴근하면서 돌려보면 어떤 때는 얼마 남지도 않았다. 큰 슈퍼마켓에서는 보기 좋게 주머니에 포장해 놓았고 언제 가나 종류도 다양하고 신선하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일반 슈퍼마켓보다 조금 비싼 것이다. 가격에 신경 쓰지 않던 때에는 한번 가면 무겁게 사들고 와서 냉장고에 꽉 박아 넣었다. 그런데 이 또한 심한 낭비였다. 구매할 때는 일주일치를 따져서 장바구니에 담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가끔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보면 먹는 것보다 버리는 채소가 더 많았다. 어느 주말에 아버지를 따라 채소 시장에 갔다. 시장에는 정말 오랜만에 발걸음을 했다. 결혼 전에는 주방이 얼씬하지도 않았기에 채소를 살 일이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주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 보니 시장을 거의 모르고 살았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채소구역, 과일구역, 조리식품구역, 양념구역 등을 지나면서 보니 시장에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 없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처음에 집집이 돌아가며 가격만 물었다. 한 바퀴 빙 둘러보고 가격을 다 물어보고 난 후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게로 곧장 찾아갔다. 아버지는 주인대로 큰 주머니를 하나 달라 하고 하더니 갖가지 채소를 사는 족족 전부 큰 주머니에 담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2,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량만 사기 위함이었다. 채소를 살 때 주인의 눈을 피해가며 슬그머니 주머니를 한두 개 더 가지는 다른 고객과 달리 자기 주머니를 절약해 준다고 고맙게 여겨서인지 주인은 인심 좋게 채소를 조금씩 더 얹어줬다. 채소를 사들고 나오면서 아버지는 시장 인심이 이렇게 후하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어 수산물 코너에 갔을 때에는 일일이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바로 단골집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새우를 비롯해 몇 가지 해산물을 산 후 무심코 가게 주인한테 나를 소개했다. 단골집 주인은 다음에 내가 혼자 와도 단골 손님한테 주는 가격으로 싸게 주겠다면서 얼굴을 잘 익혀뒀다고 말했다. 그 가게에 유독 손님이 많았는데 주인의 좋은 장사 수완과 갈라놓을 수 없는 듯했다. 그 이후로 나는 시장에서 장을 봤다. 시장 물건의 맛을 들이니 슈퍼마켓에서 대파 한 대도 안 사게 됐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지 않으면 퇴근하면서 야시장에 들려 장을 받고 일찍이 일어나는 날이면 전동차를 타고 아침 시장으로 향했다. 밭에서 갓 따온 채소들이어서 신선한 데다 가격마저 싸 매번 양손 가득 들고 왔다. 그만큼 우리 집 식탁도 풍성해졌다. 몇 년 동안 우리 집은 매일같이 아침이면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주부인 내가 잠이 많아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 부랴부랴 아침밥을 지어 먹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헐레벌떡 회사에 뛰어가곤 했다. 그러나 아침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데 맛을 들인 뒤로는 기본상 일주일에 두세 날은 꼭 아침 일찍 일어나 장보러 갔다. 이른 시간이어서 시내에 다니는 차량도 적고 사람도 많지 않아 전동차에 채소를 싣고 집에 올 때면 상쾌한 아침 공기만큼 기분도 날아갈 듯이 좋았다. 옷 구매에서도 엄마를 따라 했더니 역시나 만족스러웠다. 연초에 코트를 새로 한 벌 장만하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여러 번 돌아다녀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코트를 못 골랐다. 나는 양털 함량이 60% 이상이고 4, 5년 입어도 유행을 잘 타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의 코트를 원했다. 그러나 재질이 마음에 들면 디자인이 별로였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재질이 별로였다. 어쩌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가격표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졌다. 옷 같은 것은 엄마와 나의 안목이 달라 말도 꺼내지 않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다니는 단골 가게에 가보자고 했다. 역시나 낡은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양털 세탁 가게였는데 세탁 외에도 코트, 목도리, 모자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구두와 부츠, 가방까지 판매했다. 가게는 한눈에 봐도 오래됐다. 그러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허름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세련된 옷들이 꽤 많았다. 엄마도 왔던 김에 세탁을 한번 사겠다고 했다. 엄마가 옷을 고르는 동안 나도 뒤지기 시작했는데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다. 베이지색의 롱코트였는데 백화점에서 봤던 코트와 디자인이 비슷했다. 성분 함량을 확인해 보니 양모가 100%였고 가격은 699원밖에 안 했다. 백화점 옷에 절반 가격도 안 됐다. 나는 바로 구매했다. 계산할 때 사장님은 통쾌하게 600원만 받았다. 내가 약간 놀라하자 엄마는 호들갑 떨지 말라는 눈치를 줬다. 가게에서 빠져나온 후 엄마는 단골 손님인데 이만한 우대는 당연하다고 했다. 어찌 됐건 너무나 리상적인 쇼핑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브랜드에 서서히 흥미를 잃어갔다. 전에는 브랜드 옷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브랜드만 선호했는데 이제 보니 브랜드 옷이라고 해서 꼭 품질이 더 좋은 것은 아니었다. 나처럼 옷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고 무난한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옷을 사도 좋을 것 같았다. 38절을 앞두고 갑자기 꽃을 사고 싶어졌다. 엄마한테도 선물하고 집에도 사두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서였다. 봄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친구 모멘트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스타일의 예쁜 꽃다발이 많았다. 가격을 물어보니 대부분 100원 이상이었고 가장 보기 좋은 것은 300원이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일주일이면 시들어버릴 텐데 100원 넘게 주고 사기에는 낭비인 것 같아서 망설여졌다. 아버지한테 슬쩍 여쭈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비싼 꽃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웃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화초시장으로 갔다. 출근할 때 매일 지나다니는 길 옆이 바로 화초시장이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온통 초록의 세계였고 갖가지 푸른 식물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연세 많은 동료들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란초도 보였고 젊은 동료들의 컴퓨터 옆을 장식한 앙증맞은 다육식물도 보였다. 가게 주인은 꽃의 종류와 이름을 열정적으로 설명해줬다. 어떤 종류의 꽃을 살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뜸 장수의 의미를 담은 장수화를 사자고 했다. 화분까지 도합 30원이었다. 물만 채 떼주면 오래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생화를 이 가격에 사다니 높은 가성비에 저절로 감탄이 나갔다. 부모님을 따라 소비했더니 돈이 모아지는 게 알렸다. 나는 심지어 부모님의 결제 방식도 그대로 따라 배웠다. 부모님은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다 보니 과소비도 불가능했다. 오늘날 현금 결제는 시대에 맞지 않고 모바일 결제가 확실히 편리하고도 신속하다. 나는 엄마처럼 매달 수입에서 위챗 지갑에 고정 금액을 넘겨놓았다. 이렇게 하니 돈의 흐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 좋았다. 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지출할 때에는 별로 돈을 많이 쓴 줄 모르다가 나중에 갚을 때면 액수에 깜짝 놀라게 됐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나 싶었다. 신용카드 돈을 많이 썼다 싶은 달에는 할부를 선택했다. 어차피 쓸 돈인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서였다. 기실 그렇게 하니 씀씀이만 더 헤퍼졌다. 지금은 매달 고정 금액을 위챗 지갑에 넣다 보니 만약 초반에 부지런히 소비했다면 뒤에 가서 저절로 절제하곤 했다. 절약에서 재미를 본 나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을 본받아 생활했다. 더 이상 헬스장에서 1년치 회원권을 끊지 않고 저녁을 먹고 집 근처 광장에 나가 아주머니들 속에 끼어 광장 무용을 추었다.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나서 이래저래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돈을 허망 날리는 것 같아 늘 속을 앓았다. 그러나 광장 무용은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다. 리듬도 빠르고 내용도 풍부해 확실히 운동도 되고 추는 내내 즐겁다. 전에는 분위기를 느낀다고 간혹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지금은 집에서 최대한 극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영화를 보고 있다.
1년 가도 몇 번 켜지 않던 텔레비전이 이제야 재고시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거의 시키지 않고 정하기 싫으면 간단하게 면을 끓여 먹었다. 어쨌든 냉장고 안에는 채소가 있으니 면만 있으면 언제라도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었다. 예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주방용 가전제품들을 전부 지우고 부모님과 함께 도매시장에 가서 조리도구나 행주 같은 것을 골랐다. 역시나 가격이 저렴하고 가게 주인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매하는 느낌도 너무 친근하고 좋았다.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과도 어렵지 않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집집이 비교하고 흥정하는 데서도 약간의 미립이 생겼다. 아무튼 부모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됐다. 어느 날 엄마가 나보고 요즘 우리 사이에 대화가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나도 똑같은 느낌을 받아 흐뭇했다. 특히 엄마,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며 물건을 사면서 어릴 적 그들의 자전거 뒤에 앉아 여기저기를 따라다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내 가정을 돌본답시고 부모님과의 교류가 적었는데 요즘 들어 부모님과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 너무 좋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소비에 있어 많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전보다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넓어진 감이 든다.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 꽃을 피우자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과거의 소비와 생활 방식을 돌아보게 되는 동시에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용기를 갖게 됐다. 미래가 어떻든 충분히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네, 금방 정홍연 작가님의 글 부모님 따라 소비하다를 공유했는데요. 네, 편법이 조금 길죠. 네, 어떻게 다 들으셨나요? 지루하셨을 텐데, 네, 끝까지 들으신 분 계시나요? 네, 비록 편폭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이야기라서 아마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부모님 소비 습관을 따라한 젊은 세대들의 변화를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네, 오늘 작가님처럼 꽤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돈도 물론 저축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수확은 뭘까요? 오늘 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엄마 이거 어떻게 골라요? 엄마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대화가 늘어나면서 가성 유대감이 깊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수확이 아닐까요? 소비를 배우며 돈도 모으고 대화도 만들고 마음도 채우는 일석삼조의 기회. 우리도 부모님의 소비 습관을 배우러 오늘부터 먼저 부모님께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네, 현명한 소비가 가족의 행복을 키우고 또 부모님의 지갑은 세상을 살아온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 열심히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은 삶 속의 행복이 아닐까요? 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요 라는 책 중에서는 내 삶의 행복은 내가 정해야 한다. 타인이 정한 행복의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며 타인에게 흔들림 없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려면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라는 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행복의 조건은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내가 겪는 불행을 누구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불행으로 미래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분들에게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행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과 맞서 싸워 이겨내며 결국에는 극복해낸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긴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오기 마련이다.

만약 현재의 불행을 이겨내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분명 이전에는 없던 마음 면역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면역력은 때때로 찾아올 불행의 순간마다 현명하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네, 살령 거된 오늘 하루를 보냈더라도 내일 하루는 다시 희망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지르는 비명 소리에 진서는 손을 멈췄다. 아버지에게 일회용 기저귀를 갈아주던 참이었다. 사타구니 한 곳에 살이 물러져 있었는데 부주의로 그걸 다쳤던 모양이다. 아버지, 많이 아프죠? 죄송해요. 허해줄게요. 진선이의 애교에 아버지는 언제 소리를 질렀던가 싶게 펑글 써 웃는다. 자리 벗어을 하고 있는 지금도 아버지는 늦둥이 진선이의 애교에만은 약한가 보다. 엄마에게 오빠는 대를 이을 수 있어서 든든한 아들이다. 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자랑스러운 딸이다. 진선이는 엄마가 늘 말하던 것처럼 원수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의 늦깎이 대학생 꿈을 산산히 망가뜨려 놓았다.

공부를 못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조언의 자식이 공부를 못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엄마나 제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갓 학도에 입학했을 때 유분수지. 갓 학도에 입학했을 때 울면서 엄마 배속으로 도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아마 수학 시험을 망친

이놈아, 엄마 배속엔 전기가 없단 말이야. 아주 깜깜해. 그래도 도로 들어가고 싶어. 엄마 배속엔 전기가 없단 말이야. 아주 깜깜해. 그래도 도로 들어가고 싶어. 아버진 우리 진선이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게 쓴 우리 진선이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게 쏙쏙 잘만 커주면 좋겠어. 난 우리 진선이 애교 부리는 거 보면 제일 행복해. 우리 진선이 애교 부리는 거 보면 제일 행복해. 우리 진선이가 없으면 아버진 진짜 심심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죽어도 괜찮겠어?

어린 애가 따로 없다. 세종국 창건 전부터 저국 해방전쟁에 참전해 남정 북전 했었던 당당하고 씩씩하던 아버지 모습은 이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올해 계획해온 목표들을 얼마나 완성하셨나요? 네, 저의 작은 목표 중 하나는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고 시간은 좀 걸려도 노트에 글을 따라 쓰는 나만의 독서 명상 시간을 매달마다 갖는 것입니다. 네, 비록 계획은 아주 버젓하게 세워놨지만 네,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네, 그래도 견지해 보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날 즈음엔 독서 노트도 쌓이고 독서 명상을 하며 가졌던 내면의 이야기들도 작업이 쌓여 있겠죠. 상상만으로도 흐뭇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올해 계획은 진척이 잘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가슴에 따뜻함을 주는 책 한 권으로 풍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련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赵陈讲，陈便说不容，宗泽死而无怨。好，你说。万岁，我和岳飞平素不认识，只是开科场的前两天认识的，那是因为我是主考官，他是举子，是这种的师徒关系，并无牵连。张邦昌，你说我收了岳飞的礼品有何为证？张邦昌一阵的奸笑，宗泽，你还想分辨吗？我问你，八月十三帮晌午的时候，岳飞为什么到你的衙门？他在你那儿待了半天，你们都干些什么？岳飞没给你送礼，那你为什么给岳飞送酒席呢？又为什么他枪挑了梁王，你不但不向着梁王千岁，倒放走了凶手？张邦昌，你不要用小人之心度君子之意。岳飞到我府是相州刘节度推荐，我怕他买通刘节度欺骗我呀，我叫他练练枪射射箭，我看他文武全才乃国家栋梁，我是为国求贤心切送他的酒席呀、啊、而你受了柴贵的厚礼，不按才求贤，把状元偷偷的许给了小梁王，反而血口喷人。张邦昌眼睛都红了，你放明白点儿，谁得了柴贵的礼品了？是你，柴贵也给我送了，不过我没收。你怀恨在心，暗中派人监视本帅的一切，不怕你不承认，现有王铎、张俊二位大人在此，他们心里自然明白。宗泽呀，就没好意思说，你们两个也受了贿赂了。王铎、张俊心里有愧，把头低下了。张邦昌奸诈呀，怕再往下说露了馅儿，所以把话题转过来了。宗泽，就算你和岳飞没关系，那岳飞杀死梁王是真的吧？你为什么还放走岳飞呢？宗泽冲着徽宗一磕头，万岁，小梁王死在岳飞之手是实，但他们已立下生死文书，不管谁被杀死，互不偿命。梁王千岁亲自画押，又有我们四名主考官做保人，你看现在生死文书就在我手保存，那张在张邦昌手，既有文书就该化符千年，我和张邦昌都是朝廷的命官，哪能出府反乎？所以放走了岳飞。徽宗听完这话，啪的一拍龙书案，不知徽宗对宗泽怎样发落。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교수입니다. 5월 17일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가 개막합니다. 현재 국내외 참가 업체들은 전시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번 경제, 무역, 문화, 관광의 향연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부다에 위치한 흥룡강 심바흐 바이오 과학기술유한회사 생산 작업장에서는 자동화 생산 라인이 풀 가동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로 박람회 참가 업체인 이 회사는 박람회 기간 충족한 물품 공급을 보상하기 위해 최근 들어 하루 생산량을 평소보다 30% 가까이 늘리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참가 업체들이 제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해외 바이어들도 속속 할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화 작가 울리 얀나는 개막일보다 일주일 앞서 얼음의 도시 할빈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중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울리 얀나는 올해에 20점의 본인의 유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러시아의 자연과 인문을 그린 거진 작품은 물론 할빈을 위해 특별히 창작한 주제 작품도 있습니다. 참가업체와 바이어들이 속속 할빈에 도착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이번 중로 박람회는 참가증 발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제작된 참가업체용 참가증은 2만 8천 개가 넘어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중로 박람회는 중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자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중로 실질적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제1회 개최 이후 박람회는 누적 7천여 개 중로 기업과 105만 명의 바이어가 전시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에너지 광물, 기계 전기 설비 등 전통 분야에 집중했던 협력 범위가 점차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바이오 의학 등 신흥 분야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로협력, 용강진흥 등 8대 전시구역이 조성되며 500여 건의 최신 장비, 최신 제품, 신제품과 800여 건의 신규 프로젝트, 신규 협력,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 중로 양국은 20여 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9건의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20여 차례 대러시아 경제무역협력 행사를 통해 맞춤 매칭과 효율적 연계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로 양국의 참가 업체들은 현장에서 100여 차례 신제품 최초 공개, 쇼케이스, 방송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중국 측 사무측은 열전 특별안전작업회의를 열어 전시 부스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승인 후 시공 원칙을 견지하며 시공 진도를 확보하면서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모든 전시 참가 업체가 공식적으로 부스 설치에 들어갔으며 5월 15일까지 전시 배치 작업을

이로써 공기부양선 운송에서 료객선 운송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국제화물선도 순차적으로 운항에 투입됐으며 중도 국경항에서의 료객 및 화물 수상 운송이 새로운 성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상 운송 기간 료객 운송을 위해 중국은 3척의 료객선을, 러시아는 6척의 료객선을 각각 투입해 협력 운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일 1,000명 이상의 료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료객선 운송은 공기부양선 운송에 비해 운송 능력이 더욱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악천후에 대한 내구성도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계절의 경계를 깨고 오직 초여름 룡강만의 랑만과 열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빙설의 재미를 여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한편 싱그러운 식물과 삶의 정취가 가득한 생태 풍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해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독특한 북극의 여름을 몰입형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할빈 빙설 대색의 몽환 빙설관이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겨울에 성화강에서 채집한 얼음을 활용해 할빈 기차역, 중화 바로크 등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빙설 대색에 압축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쾌적하고 온화한 초여름 기후와 넓고 자연 그대로의 성화강변 생태 환경 덕분에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외 레저를 즐기고 바비큐와 캠핑을 하며 산과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됐습니다. 5월 들어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초여름 좋은 계절을 틈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 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실은 관광 전세를 차 판다호가 성도에서 2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해 산과 바다를 넘어 북극의 몰입형 생태 힐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판다호 특별관광열차는 관광객들을 우수리강 배노래의 발상지인 요하까지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독특한 풍미가 진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학습의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피서 관광을 이끄는 선도 지역이자 세계적인 피서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런던 웨스트엔드 뮤지컬 슈퍼스타 콘서트가 일전 할빈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인기 실력파 예술가 8명이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 명곡 20여 곡을 공연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의 로맨틱하고 깊은 감동, 레 미제라블의 웅장하고 강렬한 울림, 해밀턴의 트렌디함과 신선함 등 다채로운 장르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뮤지컬 갤러리가 공식적으로 오픈돼 몰입형 도시예술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많은 극단 팬들에게 뮤지컬 할인권을 제공해 더 많은 관객들이 고품질 뮤지컬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스키연맹이 공식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할빈 열설 기적의 흥룡 슬로프, 호랑이 슬로프, 미럭 슬로프 등 3개 고급 슬로프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고산 스키 경기 트랙 자격 4개를 한 번에 획득했습니다. 이는 전국 실내 스키장 중 국제 스키연맹 고급 슬로프 인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설이자 동북 삼성 실내 스키장 중 최초로 이 권위 있는 자격을 획득한 프로젝트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할빈의 빙설 스포츠 하드웨어 시설이 공식적으로 국제 선진 기준에 부합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인증을 통과함에 따라 할빈 열설 기적은 국제 스키연맹 인증 고산스키 회전 및 병행회전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추게 돼 앞으로 시민들이 집 앞에서 국제 스키 대회를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표준화된 국제 수준의 트랙은 전문 스키팀과 아마추어 애호가들에게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훈련 장소가 되어 우리나라 빙설 인재 양성을 위한 견고한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에 따르면 2025년도 추곡 성수기 수매가 올해 4월 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식량 경영 주체들의 추곡 수매량은 3억 3,800만 톤을 넘어서며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매는 전반적으로

진도가 빠르고 구매와 판매가 활발하며 가격이 오르는 등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이가 키를 넘는 잡초들이 무성한 골짜기에 회의장으로 돌아오자 한참 무슨 말을 하고 있던 강영천이가 의아한 눈길로 수연이를 바라보는 18명 당원들의 심정을 대표하여 한마디 물었다.
1: 어떻게 됐어? 아주머니는 가셨어?
0: 수연이는 여럿을 향해 방긋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고는 란자 곁에 자리 잡고 앉았다. 수연이보다 어려 보이는 란자는 수연이 팔을 가볍게 붙잡고 조급히 물었다.
2: 언니, 아주머니에게 알려드렸어?
0: 령기한 회색 눈에 언제나 빨갛게 상규된 두벌을 가진 란자는 말만 하면 얇은 입술을 달싹거리는 것이 꼭 까치가 지저귀는 것만 같았다.
2: 아니.
0: 수연이는 그에게 대답하고 나서 다시 강영천을 향해 입을 열었다.
2: 어머니에게 알려드리면 너무 놀라. 자칫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날이 저문 뒤에 말하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꼭 허락해 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너그럽거든요. 제가 무엇이든 저르기만 하면 다 들어줘요.
0: 강영천은 자신의 넘친 수연이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1: 수연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옳소. 늙은이들은 쉽게 놀라워.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요. 꼭 동의하리라고 난 생각하.
3: 거야 100번 틀림없지.
0: 확신에 찬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말을 받았다. 그는 치즈였다. 왕관장 당지부석이 풍덕송이 강영천에게 말하였다.
4: 강동호,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 집과 수인이네 집을 은폐시로 정합시다. 이젠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시오.
1: 좋소.
0: 강영천은 엄숙한 기색을 짓고 말에 힘을 주었다.
1: 오늘 밤 일으키는 복동은 우리 당 조직이 지하투쟁에서 공개투쟁으로 넘어가는 결사선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이 부근 수십 개 마을이 동시에 손을 씁니다. 상급에서는 외놈들이 불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선선을 써서 정권을 탈취하고 장악하며 인민들을 영도하여 견결히 항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면밀히 짜고 덤비지만 않는다면 이 몇 자리의 화승대와 소리탄으로도 놈들을 깨끗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 우리들이 오매에도 기다리던 무상투쟁이 곧 시작됩니다.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적들을 이겨야 합니다.
0: 당원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0: 볕에 타서 검실검실해진 온갖 풍산고초를 다 겪은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하고도 엄숙한 기색이 흐르고 있었다. 떡송이는 신심과 담찬빛이 번뜩이는 생기 있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강영천의 몸자세를 지켜보고 있었다. 걱정에 휩싸여 서로 어깨를 꽉 껴안고 있는 수연이와 란자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코끝에 가는 땀방울이 송송 내돋았다. 치즈는 털이 부시시한 가슴을 드러내고 찍찍 소리를 내는 곰방대를 뻑뻑 빨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덕성이는 여럿에게 주의를 주었다.
1: 강동배의 말을 꼭 명심해야겠어. 그때 가서 헛방을 노는 일이 없게 돌아가면 짬을 내어 모기들을 다시 한번 검사해야.
2: 자, 그럼 다른 의견들은 없어?
0: 강영천이 말을 받았다.
2: 없다면 이렇게 합시다. 모두 암호를 기억하고 소조별로 행동합시다. 비밀을 고수해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뜻밖의 일이 생기면 내가 알리겠어. 수연동원은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잘 알려줘. 안 된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3: 됩니다. 꼭 됩니다. 전 벌써 다 생각하고 있어요.
0: 수연이는 신심에 차서 대답하였다. 조단을 치고 탈곡장에 들어선 수연이는 어머니가 비 오기 전에 마당을 걷어놓으려고 바삐 서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장 달려가 일손을 도우려 하였으나 어머니가 말렸다.
4: 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어서 돌아가 밥이나 먹어라. 지금이 어느 때라고 배도 안 고프냐?
0: 수연이는 어머니를 한참 지켜보다가 생긋 웃고는 돌아서 갔다. 가을비 내리기 직전에 소슬바람이 점점 더 사납게 불어오며 낙엽들을 화르르 쓸어가고 길손들의 옷자락을 잡아뜯는다. 오싹한 감도 주지만 말할 수 없이 시원한 느낌도 가져다주는 바람이었다. 어머니는 마른 풀 한 단을 짊어지고 휘청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막힌 왕관장은 백여 호가 사는 큰 부락이었다. 마을의 집들은 남산 아래 사강을 따라 줄지어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산기슭에 누워 자는 뱀을 방불케 하였다. 어머니네 탈곡장은 마을 동쪽에 있지만 집은 서북쪽 제일 끝에 산을 등지고 있었다. 거리는 떠들썩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을 거두어 드리느라고 분주히 돌아치고 있었다. 알몸뚱이 조무래기들은 무리를 지어 뛰어다니며 왁작코화되었다. 나추 나라에는 제비들이 서너 마리씩 떼를 지어 지저귀다가는 바람을 타고 갑자기 내리꽂히며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가는 곳마다 부산스러웠다. 어머니는 풀단에 눌리어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내리드려 눈앞을 가리워도 쓸어넘길 념을 못하였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치어들었다. 큰 노새 두 마리가 울긋불긋 꽃술로 장식한 뚱막마차 한 대를 끌고 효리 바람같이 어머니 앞으로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황급히 옆으로 피하려다 그만 불단을 친 채 땅바닥에 쓰러졌다. 노새가 화닥닥 놀라 우뚝 멈춰섰다. 마차는 무섭게 들썩하며 흔들거렸다. 차후에서는 벼랑간 꽥꽥 소리와 함께 역설이 쏟아져 나왔다. 모자를 빗들게 쓴 괴뢰군 두 놈이 총을 들고 뛰어내렸다. 그 중에 곰보는 청탁으로 어머니 허리를 꾹 찌르며 역을 퍼부었다.
5: 이 늙은 거사, 눈깔이 빠졌나?
0: 그는 매질을 거포하려다가 부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역지거리를 헤대며 차에 올랐다. 채찍 소리가 울리자 마차는 남쪽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놀란 데다가 허리에 매까지 맞은 어머니는 가슴에 치받치는 분노라 하여 눈앞이 흐려졌다. 한 여인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그는 남쪽으로 사라지는 마차를 쏘아보았다.
4: 악기 같은 것들, 또 왕규일의 집으로 가는 놈들이구나.
0: 한 처녀애가 마차가 일으킨 먼지구름 뒤를 따라가며 무엇인가를 줍고 있었다. 누굴까? 어머니는 대뜸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란자였다. 어머니는 대문 노구에서 동생을 데리고 노는 둘째 딸을 향해 말을 건넸다.
4: 수자야, 집에서 놀지 않고 여기서 뭘 하니?
0: 풀단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려 덮쳐드는 두 살 난 딸애를 받아놨다.
6: 어머니, 언니가 저보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여기에 지켜서 있으라고 했어요.
0: 수자는 깜찍스레 대문 밖을 살펴보았다.
4: 동생은 어디 갔니?
6: 거리에 나갔어요.
4: 곧 비가 올 텐데 어서 덕견이를 데려오너라.
0: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청탁의 허리를 맞은 아픔과 분노로 하여 마음이 산란해진 그는 수자가 무슨 말을 하였던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수자는 오종종해졌다. 어머니를 들여보낼 것인가? 언니는 바깥 사람을 절대 들여놓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만약 누가 오면 기침을 두 번 기치라고 하였다. 허나 어머니도 남이란 말인가? 물론 아니다. 수자는 어머니의 그늘진 얼굴에 나타난 성난 기색을 보고 더욕 막아나설 념을 못하고 암호로 언니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마저 까맣게 잊어버렸다. 어머니가 들어간 후에야 수자는 난감해했다. 어머니는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는가? 가지 않자니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고 가자니 만일 또 누가 오기라도 하면 어쩌랴 싶었다. 참 딱한 일이었다. 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뭉툭한 코를 찡그렸다. 비록 11살이 지나지 않는 그였으나 이때의 모습은 마치도 어른이 무슨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이윽고 그는 생긋 웃으며 대문을 밖으로 채우고 거리를 향해 줄다름쳤다. 다른 사람들에게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었다. 수연이는 녹을 닦아낸 낡은 화성대를 다루느라고 골몰하다 보니 어머니가 바로 뒤에 와 있는 것도 몰랐다. 그가 대합 조개처럼 생긴 화약 조롱박을 들고 총에다 화약을 쟁이려는데 란자가 소리쳤다.
7: 언니, 언니, 나 달라.
0: 그제야 놀라 머리를 쳐든 수연이는 눈물이 글썽해진 어머니가 숨을 가쁘게 토프며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연이는 급

0: 급히 다가갔다.
1: 어머니, 어머니였구만요.
0: 어머니는 온몸에 뼈가 물러앉는 듯 부뚜막에 풀썩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입가에 깊이 패인 가는 주름살을 타고 입안으로 흘러들어 그의 가슴 속에 쓰고도 씁쓸한 맛을 쏟아부었다. 그는 죄다 알아차렸다. 모든 의혹이 풀렸다. 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하는 일은 바로 이 청을 위해서였구나. 눈물이 흐려진 눈으로 어렴풋이 딸의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비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1: 얘야, 넌 뭘 하려고 그러니? 넌 아버지가...
2: 어머니, 너무 걱정 말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0: 하늘은 무섭게 흐렸다. 쇳덩이와도 같은 미지구름이 산봉우리와 맞물려서 조동처럼 마음을 감싸버렸다. 희디힌 실안개는 유유히 처갓집 지붕으로 스쳐 흘러갔다. 음산한 가을바람이 누렇게 시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자 잎사귀들은 어쩔 수 없는 듯 바람에 몸을 내맡겨버린다. 세찬 바람은 산으로부터 마을로 거리에로 뜨락으로 휘몰아친다. 비애에 찬 통곡소리처럼 나뭇잎들은 쏴쏴 울부짖는다. 이태전의 일이 찬바람처럼 어머니와 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어렴풋한 환영이 그들의 눈앞에 삼삼이 밟혀왔다. 풍인선과 풍인이 두 형제는 황소 같은 실롱꾼이었다. 그런데다 여자들 또한 살림을 알뜰히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벼를 이고 달을 지며 밤낮없이 일하여 겨우 나물로 끼니를 애웠지만 그래도 화목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였다. 인인은 아들 덕강이를 공부까지 시켰다. 제 이름 석자도 모르고 살아온 두 형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자식 중 하나만은 공부를 시키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인선의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아버렸다. 그가 남기고 간 아이 덕현이는 인희의 처인 수연의 어머니가 키웠다. 덕현이는 18살에 장가를 들었다. 그의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일손 또한 부지런하여 온 마을 사람들 속에서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크나큰 재난은 드디어 그들에게 덮쳐들었다. 4월의 어느 따스한 날이었다. 처녀들과 새색시들은 서로 짝을 모어 그들만이 아는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나무를 뜯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남정들이 농산일에 바삐 돌아채서 집에서 보릿고개를 넘기자니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나물 뜯으러 보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산에 올신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롱을 벗어난 새처럼 희희닥닥거리며 자기들이 지은 들노래를 불렀다.

0: 드라마 숨바귀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 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여름 기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풋풋한 초록빛은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자연과 어울려 초록빛 이야기를 전하고 5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문우 가수가 부른 노래 민들레 꽃언덕을 감상합시다.

은은한 라일락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훈춘시의 신봉숙 씨는 성군들을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며칠 후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 놀이를 가야겠다면서 그 기쁜 심정을 노래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신봉숙 씨네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구경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0: 겨울의 화창한 날씨에 꽃잎에서는 이슬이 반짝이고 창문 너머에서는 새들의 재잘금 소리가 귀와 좋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영 씨는 이젠 타양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된답니다. 그간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기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고향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 겨운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걱정이지만 자식은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문안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전하려다면서 부모님이 즐겨보시는 소품 황혼 고백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근심 되기랬구만.
2: 야, 모시게 그렇게 근심이 되그랬도.
1: 그 제발 나를 차버리지 맙소, 예.
2: 아니, 차버리겠구나. 근심하지 맙소.
1: 예. 내 말임도 자꾸 근심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아이고, 마임도. 우리 둘이 그 일을 그 집에 광어 동일하겠는지, 아야겠는지. 내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리. 대단히 묘한 방법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2: 무슨 방법인데?
1: 아,
3: 예.
1: 우리 둘이?
3: 예.
1: 광어를 몰래 오고
3: 예.
1: 가도주임 찾아가서 가도주임 보고 광어하고 잘 말해달라 마이들까.
2: 야, 입이 정말 답답하구만. 우리 광어 혼자 아는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째 전 세계에 우리들이 연애를 한다고 소문 쫙 펴는 여잔데.
1: 야, 아이,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3: 내 치마 꼭 참고 두 날 입사.
1: 예.
3: 내 이제 우리 광어 기분이 좋은 날에 실제 눈치를 봐서 말 걸어보겠습니다.
1: 그게 될까?
3: 아이고, 되는 아이디 묻는지 노래를 해봐야 될지 그랬네.
1: 그래? 그래, 뭐. 내 집에 가서 좋은 소식 기다리겠어, 그만.
2: 그랬어. 에휴, 잘 나갔어. 그랬는지 아직 나이가 못 있어서 성성거림도.
1: 그, 우리 둘이 갈라질 때 동작을 아예 했대, 그 뭐.
2: 어, 이거 정말 눈이 보게 됐어.
3: 근데 소리는 어째 그렇게 좀
4: 예.
3: 놀랬지.
4: 오늘 뭐 했습니까?
3: 에휴, 사기 더 꺼져서 사경으로 추구하는 길이다.
4: 사경으로? 그래, 러친들께 썼습니까?
3: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싫다는데 그 사경부 선생을 시켜 그 예감들하고 같이 추리해서 전번주부터는 예감들하고 같이 춘다.
4: 감각이 좋았었지?
3: 그 자체.
4: 재밌었었지?
3: 재밌지. 어, 나는 늙으면 아이 그런가 했대. 어쩐고 정작 예감들 앞에는 툭 맞으서니까 이 가슴이 그저 막 두근두근두근하지. 낯이 막 달아오르는 게 어쩌고서 내 연애한 시도는 대단한 것 같지. 됐어. 글쎄 듣기 싫다면 아이 말 안 되지. 아이 됐어.
4: 기래길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아이 된 일이 없다 했습니다.
3: 아, 이거 말을 하래?
2: 더리상 마침 맞다.
4: 아,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더욱이는 야, 늙음아 연애란 얼마나 묘한 것인가.
2: 야, 니구 연애란 게 무슨 소리냐.
4: 어, 맞지, 연애라 아이한다.
3: 어, 아이한다, 아이한다. 어, 어째 이렇게 연애란 소리만 들어도 몸이 어싸게 난 아이한다.
4: 아이, 글쎄, 딱 연애를 하겠다무 내 말리진 않겠는데. 어. 아이, 혹시 그 올바라 연답이 우리 집 들어오면 그게 집안 망신 아이고 말고.
3: 어, 그래 자꾸 담아야 내 확실 알레르 예감 한다고 해도
4: 네.
3: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영감이 여야 되고
4: 그렇지.
3: 어, 둘째 퇴직금이 적어도 2천 원 이상이 돼야 되고
4: 당연하지.
3: 어, 셋째 네.

0: 중요한 긴데 그저 시시각각 나를 그저 아끼고 사랑하고 살뜰하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다. 여긴 내 영감을 선택하는 최저 표준이다.
1: 그렇지 않고 최저의 최저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고.
0: 그렇지.
2: 그래 엄마 정말 연애를 하였지.
0: 많이 한다. 어구, 나는 바깥에 나가서도 절대 영감들하고 휩쓸리지도 않고. 어구, 이 우리 집 문턱에는 예. 영감들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된다.
3: 계십니다.
1: 뚝뚝인도
0: 모른다.
3: 계십니다.
1: 에이구 뭐 영감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다는 게 무슨 정말.
3: 누구십니다. 아하 김영감입니다.
1: 이야 저 김영감 자연 조건이지.
0: 어 그래 저 내 무슨 저렇게 미사일 영감 친하겠네. 어구 아니다
1: 이지
0: 막아서 내 옷박을 해봐야겠지. 어 이게 무슨 개파야 되는지 모르겠어.
3: 너 어느 때 왔니?
1: 예, 한참 됐구만.
3: 한참 되니?
1: 예, 예.
3: 박기렴 잘 있어?
1: 아이, 저 기다려봐요, 차사. 아, 들어없어, 들어없어. 저, 무슨 일이 있어 왔겠는데? 예?
2: 아,
3: 그 너 엄마 계시냐?
1: 아, 우리 엄마, 아, 엄마 저 어디 갔었구만.
3: 니 거짓말 하자야. 이제 별로 너 엄마 목소리 예. 듣기는 같아도.
1: 아, 그거는 내 저 김아봐요 장난하시느라고 코를 막고 누구신도 이래서구만.
3: 그랬네 예. 이래 내 삐뚤었구나. 아,
1: 괜찮구만 내가 말 없어.
3: 아, 니가 할 말이 아니다.
1: 아, 괜찮구만 말 없어.
3: 에이, 니가 할 말이 아니다.
1: 말 없어.
3: 아니, 니하고 연애라는 것도 아닌데 니야.
1: 연애로?
3: 아이, 그 연애한 게 아니다.
1: 예.
3: 아! 우리 덕포에서 이제 더 연애지구로 여행 간단 말이다.
1: 아 여행? 그 좋은 일이지 뭐. 아, 알았어 알았어. 아,
4: 여기 해 저래 왈마해 버리.
3: 덕방어야.
2: 예.
3: 네 니하고 엄청한 문제를 하나 토론할게.
2: 아, 예.
3: 어? 똑바로 한다.
2: 예.
3: 덕. 방어 담배 피우.
1: 야, 뭐 어제 담배랑 고나매 야야 하메이랑도.
3: 아, 내 엄숙한 문제를 말하자고 그래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하는
1: 원래대로 야자 없어. 그게 더 편하구만.
3: 이렇게 했는데?
1: 그렇죠.
3: 야,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삶을 봐도 광어만 시원시원하고 토이크 남자를 못 봤다.
1: 아무리 토이크다고 제 엄마를 내놓겠습니다.
3: 그냥 나서 좋아하지.
1: 뭐이란데?
3: 아, 이제 여행 갈 때 광어 엄마하고 같이 가면 좋단 말이야.
1: 그거 사이에.
3: 어.
4: 야, 이게 말이 알 떨어지다.
1: 아, 저 김아바, 아 혹시 저 우리 엄마한테 중매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4: 중매?
1: 예?
3: 야, 니 이렇게 똑똑하여 어떻게 중매서로 왔습니?
1: 자,
3: 어떻게 첫눈에 중매서로
1: 왔어? 그래, 어떤 분인데? 어, 아, 네, 여기다 딱 적었다가 우리 엄마 다 해보라고.
3: 그래겠니?
1: 예, 예.
3: 아, 그 딸경겸이 어떤 사람인가?
1: 예, 예, 예.
3: 아, 그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지 뭐.
1: 아, 아.
0: 저 인간이 또 대포를 부.
1: 예, 그 다음에.
3: 아, 어, 그 다음에는, 아, 그건 멋진 애로 잘 보살피고 살뜰하게 대해준다 말이야.
0: 그 저거야, 이사 내무 저를 좋아하겠어.
1: 예.
3: 그 다음에는, 제자라 하자까 자라야 돼. 아, 저거야. 저쪽에서 조약이 니 태도 어떤가 알아보자는 게.
1: 아, 내사 뭐, 두 로이님이 저 만년을 행복하게 보낸다면서 아무 얘기 없었구만.
3: 이야, 똑똑하다.
1: 아니, 그렇지도 아까 이 일에서 저 우리 엄마하고 얘기 있었을 거예요.
3: 얘기 있었냐?
1: 예. 그런데 저 우리 엄마 약혼하는 최저 조건으로
3: 어.
1: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규정했어요.
3: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1: 예. 첫째,
3: 어.
1: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간부여야 한다.
3: 아, 적어도 국장급 자리 정신승 나갔다.
0: 아, 때로동 이혼지밖에 못해봤단다.
3: 이게 정말 너 엄마 한 얘기야?
1: 예.
3: 그럼 나 이대로 전화할게.
1: 네.
3: 둘째는 뭐야?
1: 아, 둘째.
3: 아.
1: 둘째는 퇴직금이 적어도 요 2천 원 이상은 돼야 된다.
3: 뭐 지금 2천 원 이상?
1: 예.
3: 저래 나를 잡아라 잡아.
0: 아이고 서빈 너도 뚱뚱은 내 데서 가져간다.
3: 내게 사람 잘못 봤는가? 아, 그럼 이달로 전화할게.
1: 예,
3: 세 번째는 뭐야?
1: 아,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3: 아.
1: 시시각각 우리 엄마를 보살피고 시시각각 아껴야 한다.
3: 이걸 나 잡았다.
1: 어째라도 놀랬었구만.
3: 나도 놀랐다. 아, 내 말은 어,
1: 예.
3: 조영겸이 이 세
1: 예.
3: 번째 조건은 아주 멋있게 한다 말이다.
1: 아, 예. 그런데
3: 아.
1: 요 세 개 기본 조건 중에서
3: 아.
1: 어느 한 가지만 보아봐야 돼도

0: 여지도 없었구만. 무속에 한 가지 부합 아이다도 여지 없다고 물었자고. 미네?
1: 미네?
0: 여말도?
1: 여말도?
0: 속에 말도?
1: 속에 새끼 말도 없었구만.
0: 이게 정말 너무하냐, 원래?
1: 네, 친히 얘기한 게군.
2: 하, 이건 내 사람 잘못 봤는가? 그러니까 난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 아이다도 아이 된다 말이지.
1: 예.
2: 아이다,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3: 저, 김아발.
2: 아, 이제 벌레를 다 봤지 했습니다.
0: 그 집안 다 봤다.
3: 아, 글쎄, 벌레를 다 봤으면.
0: 아, 벌레를 다 봤으면 내 사 뒤뒤 보내서.
3: 아, 예. 작업사, 예?
4: 저 인간은 정말 가지 않은가?
0: 야, 강호야!
3: 아, 예. 예. 자!
0: 물 한 모금 주게.
3: 아, 예. 자, 자. 감사합니다.
4: 물 시원해 마시고 대답하기 말았어.
3: 예.
0: 자, 방어야.
3: 예.
0: 담배 한 대 피우고 갔다.
3: 아, 예, 피웠어, 피웠어.
0: 앉아 피워야 되겠다.
3: 아, 예, 앉아 피웠어.
0: 정말 이 세 가지 예.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 아이디도 미네 여지 없다 말이지.
3: 예.
0: 이거 정말 너무 딱 친히 직접 몽상한 얘기지.
3: 예.
0: 좋다.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틀어지고 아이 넣는다면 내 저쪽을 대표로 해서 예. 결론을 내리겠다.
3: 아, 예, 예.
0: 기꺼이라!
3: 예?
4: 기꺼이라지. 어머,
0: 배송라!
3: 아, 저, 정말 감독?
0: 정말 가재 군놀이야님.
4: 저 어쩌냐고.
0: 빵아!
3: 예! 아, 던지 쫄라! 예! 아, 저, 후회라야지!
0: 아야지!
3: 아, 전디 쫄라,
1: 예.
3: 배송라, 짜이젤라.
1: 정말 할 말이 계속구만.
0: 간다, 간다, 간다.
4: 이거 하는가? 너 이거 없어! 이거야, 이거 이거.
0: 이 선도가?
4: 이 선도가, 뚜라고,
0: 뚜라고.
4: 그거는 다 너무 개고드니까 내 허망 소리 죄진겠구만.
0: 허망 소리라. 문화대회 때 허망 소리를 쳐서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인데 허망 소리라.
4: 내 다시는 허망 소리를 안 하겠구만. 방어야. 앉아. 네 듣기 좋든 나쁘든 잘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마시고 침착하게 얘기를 합쳐. 예. 기회는 한 번뿐이야. 강호야.
1: 예?
0: 너도 시원히 한 모금 쭉 내라.
3: 이야, 더 크게 쓴다야. 더 먹어야 되지.
4: 저기, 나는 이 티마바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3: 아, I love you.
4: 같이 살겠다.
3: 아, 용의 짜이치다.
4: 네 판결해라.
0: 잘해주구만. 이 세상에 그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음도.
4: 그래 싶어. 그런데 내 이렇게 말해서 다 동의하면 좋고 동의하여 무누예.
0: 이거 봐서 낼래서 두 분 모자간의 안정단결이 파괴되면서 아이 됐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맙소.
4: 이거 봐서
0: 이거 봅시다. 사랑의 기로에 서서. 내 포도를 했는가? 그럼 거기서 합시다.
4: 눈물을 긋지 말아요.
0: 이거 봅시다. 별로 내보다 썩 나선 줄을 모르겠지만. 어차피 해요.
3: 내 농담이 그만 같은데. 자, 여기 앉았어. 어디 앉았어? 안 되나? 저기 앉아.
4: 옳다. 그렇게 딱 악을 쓰고 갈란치라.
3: 야, 엄마. 아니, 내 그렇게 시비도리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내 그렇게 부모 심정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4: 말은 잘한다.
0: 정말.
3: 엄마, 엄마 만내네 행복이 이 자식의 행복이고 엄마 만내네 고독이 이 자식의 고독이구만.
0: 에이, 그것이 미도리는 바에 아는 게 해주자.
5: 아는 지자.
3: 이미 칼돔의 오후에 오른 맹태 제도제를 무시해봐. 얼마나 좋은 부인도. 저 사실은 내 두 부인 관계를 안지 오랐구만. 두 부인 낼래서 이 일을 얘기 못한 것도 왔구만. 내 오늘 이 일 내서 옮겼구만.
4: 오늘은 판결이 나겠구나.
3: 나는 두 부인 만내네 행복하리라고 믿었구만. 나는 전적으로 지지했구만.
4: 감사합니다, 아들아.
3: 이거 밟자, 이거 밟자. 청수 들려주구만. 청수. 저 아버지.
6: 아이 무슨 벌써부터.
4: 아버지 빨리 해라.
6: 이름 없는가? 내 아들 광우.
3: 예. 저 전화 받았어. 예. 아이 뭐 전화. 아이제 어려 봐.
4: 빨리 받았어. 그래다가 자 생각이 바뀐다니까.
3: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자 자.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 좋지? 저 소불도 달김에 빼놨다고. 예. 우리 이전에 가서 가족 사진 찍을까?
6: 그럼 좋지 뭐 좋지.
3: 그리고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약혼 사진 한장 찍지 뭐.
6: 그게 더 좋지 뭐.
3: 자, 가겠어.
4: 우리 영감 출신이
7: 우리 너치 욕심에 기분이 좋아 퍼져나야.
8: 아들이 덕분에 약혼 사진 찍는다네.
9: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요? 김림성 교화시에 거주하는 문선아 씨는 30여 년간 투병 중인데 가족의 사랑으로 물아먹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하여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남편과 딸이 고맙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문선아 씨의 쾌유와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드넓은 하늘과 꽃향기 그리고 웃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초록빛 5월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초록빛 나뭇잎은 짙은 색으로 시원하게 물들어가고 기온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서성진에 사시는 황명선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왕청현인데 아버지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의 정을 잊을 수 없어 하신다면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황명선 씨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만천성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꽃 구경 들놀이를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꽃 구경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면서 초록빛 향연을 즐기시고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명수원 가수의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 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의 유래 이야기와 교훈, 인생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태수이고 동생은 태욱입니다. 태수는 건강이 약해 활동적이지 못했지만 지혜와 온유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태욱은 건장하고 활력 넘치며 어디에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강물이 폭발하며 마을을 침수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고 급히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의 약한 체력으로 인해 빠르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태욱은 형을 보고, 형,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태수를 등에 지고 대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피 도중에 강물의 흐름이 너무 세게 되어 태욱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 태수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형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움을 느끼며 내가 이렇게 약해서 형제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제는 내가 해야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 후 태수는 자신의 약한 체력을 뛰어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그는 잠을 자는 시간도 줄이고 매일매일 체력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태욱과 함께 마을을 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편 마을의 지도자들은 대피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피를 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높은 산과 깊은 강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수와 태욱은 함께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길은 가파르고 험악하며 때로는 위험한 짐승들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며 각종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태욱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결국 태수와 태욱은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마을을 구합니다. 이 일로 인해 태수는 자신의 약한 체력을 뛰어넘고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마을을 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을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즉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최소한의 존중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약자도 강해질 수 있다. 태수는 건강이 약해 활동적이지 못했지만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고 강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노력과 결심을 가지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상대를 존중하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처럼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존중과 배려를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함께 노력하면 된다. 태수와 태욱은 함께 모험을 통해 마을을 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노력하고 지원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수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태욱은 자신의 용기를 발휘하며 위험을 이겨냅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노력과 결심을 가지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함께 노력하고 지원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생에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프로를 함께 들어주셔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마음과 몸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는지 살펴보는 시간 편안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 출발하지만 곧바로 신체의 여러 반응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일상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자극을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감정적 부담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그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긴장을 준비하며 평소에는 조용히 흐르던 내적 균형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은 마치 세밀한 경고 장치 처럼 동작하여 여러 기관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도 전에 피부의 변화, 호흡의 흐름, 근육의 긴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몸으로 구축되는 과정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삶의 전반적인 리듬을 바꾸어 놓을 만큼 지속적이고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처음에는 순간적인 압박감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차츰 몸의 내부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는 긴장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작용이 일어나며 이는 처음에는 유익한 적응 반응처럼 보이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가 길어지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못하던 감각들이 민감해지거나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예민함과 내부의 과활성 상태는 점차 일상적인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몸은 평소보다 더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축적되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로 스며드는 과정은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조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그것이 몸의 기능과 감각,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따라 흔들리고 몸이 무너질 때 마음도 함께 영향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마음과 몸을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래 한 곡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몸으로 전해지면 신체는 단순한 즉각 반응을 넘어 그 경험 자체를 하나의 기억처럼 간직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다시 마주했을 때 비슷한 감정과 긴장을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며 과거의 불안이나 걱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저절로 굳어지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기억의 작용 때문입니다. 이때 몸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반응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평소에 안정적인 리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에도 막연한 불안감이나 무거움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느끼며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스트레스가 단지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특정 부위와 감각에까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기억하게 되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다가오면 몸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경계태세로 전환되고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려고 해도 쉽사리 풀리지 않는 특유의 긴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장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신체의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몸이 원하는 회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내부의 조율이 흐트러지면 그 능력 역시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어도 개운하지 않거나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지치는 경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는 몸이 이미 스트레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잔향이 일상의 여러 순간으로 스며들어 지속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스스로 인식하기 전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몸이 보내는 미세한 긴장이나 무거움을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그 신호들은 점차 더 강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늘 솔직하게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알아차릴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스트레스를 기억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돌볼 시간을 마련하라는 조용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몸이 보내는 감각을 인정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트레스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몸과 마음이 다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는 삶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본래 스스로 균형을 찾고 회복하려는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려 할 때 조금씩 자신의 속도를 되찾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보여주는 여러 반응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편하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몸이 어떤 감각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첫 단계가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자신을 더 깊이 돌보는 힘을 길러주며 그 힘은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마다 심리적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이 동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별한 기술이나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의 리듬을 잠시 느껴보는 순간들만으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짧은 순간에도 깊은 울림을 주며 마음이 느끼는 긴장과 몸이 기억한 부담을 서서히 흩어지게 합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을 허락할 때 몸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고 마음 역시 점차 부드러운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스트레스와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요소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든 상황에서도 괜찮은 척하거나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마음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한층 더 너그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 안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을 인정하는 태도가 더 큰 강함을 만들어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마음이 잠시 멈추고 싶어 할 때 그 멈춤을 허락하며 자신에게 다정한 언어를 건네는 시간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금씩 부드럽게 변화시킵니다. 결국 마음과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서로를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여름이 되면 옷차림이 시원해지고 수영장 갈 일도 많아지면서 본격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관심을 기울이고 과학적인 체중 감량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은 적게 먹지만 네, 여전히 뚱뚱하다면서 네, 물을 마셔도 살이 찐다고 자주 합니다. 네, 이런 살찌기 쉬운 체질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종경씨 인민병원 전과의학과 주임 조지익은 음식 외에도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초대사는 하루 총 소모량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초대사가 비교적 낮을 경우 살이 찌기 쉽답니다. 둘째, 체지방률이 높고 신진대사가 낮으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셋째, 호르몬 수치도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 수준이 부족하고 신진대사가 낮으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넷째는 능동적인 운동이 부족하면 수동적인 운동도 감소하는데 섭취량보다 소모량이 적으면 살이 찌기 쉽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체중 감량이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조지익 주임은 비만을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첫째는 체중 지수인데 몸무게 킬로그램 수에 신장의 평방을 나누었을 경우 네, 18.5에서 23.9 범위는 정상이고 24에서 27.9 범위는 과체중, 28보다 크면 비만에 속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허리둘레인데요. 네, 남성의 허리둘레가 90보다 크고 여성의 허리둘레가 85보다 크면 복부 비만에 속합니다. 셋째는 체지방률로 남자 체지방률이 25%보다 크고 여자 체지방률이 30%보다 크면 비만에 속한답니다. 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지 집에서 한번 재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도 우리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길수록 방부제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착각하는데 네, 사실은 아닙니다. 네, 식품의 유통기한은 식품 자체 특성, 생산 공예 그리고 보관 조건과 관련이 있는데 방부제 량에만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식품 자체 특성으로 볼 때 꿀, 김치, 식초 등과 같은 고당도, 고염도, 고산성 식품은 천연적인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네, 생산 공예 관점에서 전통적인 건조, 염장, 설탕 절임, 저온 등 방법은 식품의 장기 보존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식품 생산 과정에서 고온 살균 그리고 무균 주입 기술을 통해서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도 식품의 유통기한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외부 포장도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 밀봉, 그리고 불활성 가스 포장 등과 같은 방법들은 모두 미생물의 성장과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야채를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영양가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야채를 생으로 먹는 것이 익혀서 먹는 것보다 영양가가 높다고 여기는데, 네, 이는 가열 과정에 야채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채마다 영양소가 다르고 특성이 달라 자연이 적합한 조리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적절한 가열은 음식의 구조를 변화시켜 소화 및 흡수를 더 수월해지게

베타카로틴과 같은 일부 영양소는 가열 처리 후 흡수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금채, 아마란스 및 기타 잎채소의 옥살산과 비트산은 칼슘, 철 등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게 데쳐서 먹으면 옥살산과 피트산의 함량을 크게 줄이고 영양소 리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강남콩, 렌틸콩 등 콩류는 식물 렉틴과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 메스꺼움, 설사 및 기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C, 비타민 B 등 열에 약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는 깨끗이 씻어 생으로 섭취하면 영양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야채를 생으로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네, 모든 야채가 생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네, 옥살산이 높고 독소를 함유한 야채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익혀 먹어야 하는 채소는 상술한 권장사항을 따라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부미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어서 부미족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이들의 문학을 살펴봅니다. 부미족은 풍부한 상상이 넘치는 아름다운 민간 문학 작품을 많이 창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신화 전설이 비교적 많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홍수조천, 천지개벽, 고라니 잡기 이야기, 가다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천지개벽과 인류의 기원, 민족의 이주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들입니다. 그 외에 주인을 구한 개, 수렵의 유래 등은 부미족의 중요한 세시 풍속의 기원을 담은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부미족의 민간 시가도 소재가 평범하고 곡조가 다양하며 생활의 정취가 다분해서 시와 노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가에는 세시 풍속과 산가, 슬픈 연가, 환락가 등이 있습니다. 세시 풍속가에는 역사가, 혼례가, 장대가, 제사가 등이 있는데 보통 특정된 환경에서 부르고 특정된 형식과 내용이 있으며 부미족 음악의 전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역사가는 대부분 노인들이 독창으로 부르고 곡조가 서술적입니다. 산가는 들판에서 방목하거나 노동할 때, 길을 갈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서정적으로 부르는 노래이며 독창 또는 남녀 대창의 방식으로 부릅니다. 가사는 즉흥적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많고 사랑이나 자연 경치, 노동 생산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부미족의 민가를 보면 사랑 노래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랑 노래 중에서도 슬픈 연가가 많은 편인데요. 보통 독창의 형식으로 출가한 여인의 적막함과 연인 간의 생사이별 등을 노래에 담으며 가사와 곡이 감정과 잘 매칭되고 고조 부분에서는 절절한 호소로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환락가는 즐거운 심정을 보여주는 짧은 노래로 주로 고향의 경치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들의 무용을 알아봅니다. 부미족의 무용은 종류가 많고 내용도 풍부합니다. 오락적이고 사교적인 무용이 있는가 하면 모방 위주의 무용, 예의 무용도 있고 여운과 자연, 조상, 신령 숭배에서 비롯된 제사 무용과 장대 무용도 있습니다. 부미족의 무용은 손에 손잡고 원을 지어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 경작과 수렵, 방직 등 생산 노동 전경을 담은 무용이 다수인데요. 조롱박 생황, 피리의 반주에 맞추어 춥니다. 춤의 스텝은 힘 있고 명쾌합니다. 부뚜막 타기는 부미족의 전통적인 무용으로 보통 저녁 무렵 마당이나 제방 근처에서 춥니다.

춤을 출 때에는 항상 가운데에 불을 지피는데요. 그 불 무더미가 모양새가 집안의 부뚜막과 비슷하다 해서 부뚜막탁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외 집단 무용도 있는데요. 남녀노소가 한데 모여 전혀 지칠 줄 모르는 듯 저녁 내내 춥니다. 부미족의 종교 무용은 원시 종교 무용으로서 신령에 대한 숭배를 표하고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춥니다. 종교 무용은 특정 종교 행사 때만 출 수 있고 무용 자체에 대한 전문성 요구가 높아서 훈련을 거친 무당만이 출 수 있습니다. 부미족의 종교 무용은 전부 남자들이 추며 법기나 칼, 방울 등을 소품으로 합니다. 그 동작이 힘있고 패기 있어 남성미가 절철 넘치는 이런 남성 무용은 부미족의 강인하고 용감한 기질을 다분히 보여줍니다. 부미족의 무용은 음악과 불가분의 연계가 있습니다. 시와 가사, 무용이 항상 동반돼 부미족의 시가는 거의 다 노래로 불려오고 민가 또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춤을 동반하고 납니다. 이어서 이들의 악기를 알아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미족의 악기는 피리입니다. 피리 연주는 독주와 무용 반주로 나뉩니다. 부미족은 무용이 시작될 때면 언제나 피리 연주로 성코를 뗍니다. 피리 연주자가 앞에서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부미족의 악기에는 조롱박 생황과 수르나이, 사현금, 동꽹과리 등이 있고 타악기로는 북과 징이 있습니다. 북은 큰 북과 작은 북이 있는데요. 큰 북은 두 사람이 들고 한 사람이 두드립니다. 북과 징은 라마가 경을 읽을 때 늘 사용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부미족은 또 사현금을 애용합니다. 논두렁이나 목조가옥 그 어디서나 유유하고 순박한 사현금의 곡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오랜 옛날 아부라는 청년이 아나이라는 아리따운 처녀를 사랑했는데 처녀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속상한 김에 나무를 베어다 한 끝을 사람 머리 모양으로 깎은 뒤 양가죽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끝은 사람의 모양으로 깎아 네 갈래의 삼실로 이어서 사현 악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부는 온종일 우울하게 사현금을 탔고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부미족 말의 상공에 메아리쳐 아나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아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현금은 부미족 사람들 속에서 길상과 행복을 상징하는 악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현금은 여러 가지 곡조를 연주할 수 있어 부미족은 귀향, 가족과의 상봉, 친구와의 만남 등 여러 경우에 모두 사현금을 타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노래하고 고향에 대한 사랑, 처녀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달하고 납니다. 이어서 부미족의 전문 역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미족은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역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고시대 부미족 선민은 이미 땅, 하늘, 달, 별의 운행 법칙을 장악해서 황도, 적도 부근의 행성인 28수를 좌표로 삼고 28수와 달이 만나는 때를 기준으로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음력 12월 초면 부미족 노인들은 매일 저녁마다 별자리의 운행 상황을 살펴보고 신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부미족은 음력 섣달 초엿새와 초일에 초여드레가 가장 길한 날이라고 여겨 이때를 새해로 정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부미족은 이날을 성대히 경축하고 납니다. 하지만 역사적 원인으로 이날을 쇠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미족의 공예품도 알아봅니다. 칠기는 부미족의 전통적인 공예품으로 인근에 유명합니다. 그 주요 제품에는 칠기 공기와 술주전자, 술잔, 칠함 등이 있습니다. 모두 검은색 바탕에 홍색 도안이 그려져 있고 작고 정교하며 매끄럽고 앙증맞습니다.
후미족의 대나무 편집물도 역사가 유구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저서에 부미인들이 대나무로 광주리를 엮어 생계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미인들은 대나무로 광주리, 대짜리, 비모자 등 일상용품들을 잘 엮곤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부미족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몰자의 노래로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나는 눈이 멀었고 당신을 알면서 나는 귀가 먹었지요. 미남은 아니래도 너무나 멋져요. 부자가 아니래도 너무나 든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두운 밤길에도 마음속에 언제나 별빛이 반짝이어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나는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나는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가슴이 설레었고 당신을 알면서 순간도 소중했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담벽이 되어줘요. 당신과 손잡고 오르는 언덕길에 흐르는 세월도 아깝지 않아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0: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무월자의 노래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5월 17일 제10회 종로 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각 참가 기업들은 전시품 준비, 서비스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박람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할빈 온경 테크놀로지 유한 책임 회사에서는 새로운 여름용 티셔츠 샘플이 막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온경 테크놀로지의 신제품은 중도 박람회의 창의 디자인 전시관에 선보일 예정이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원단을 사용한 의류는 외부 온도 변화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2도에서 3도의 물리적 냉각 효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5년 독일 레드닷 어워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자사의 클래식 자운 자켓 시리즈도 전시회 현장에 동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중도 박람회 창의 디자인 전시관은 전성의 디자인 기관, 제소 기업 및 대학의 우수한 혁신 성과를 한데 모을 예정입니다. 전시품으로는 공중투하형 무인 구조 모듈 장비, 다기능 모듈형 아웃도어 에너지 차량 등 창의적 응용 제품, 허조적 어피 문화 상품, 북콩 만호 등 모형 문화재 수공 예품과 북콩 거유 제품 등 지역 특산품까지 폭넓게 전시돼 룡강 창의 디자인 산업이 지닌 혁신적 역량과 광범위한 시장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룡강이 뿌리내린 주요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도 박람회 전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중도 박람회에서 남방항공은 225평방미터 규모의 특색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사진 촬영 인터랙티브 존, 모다 상품 전시 등 여러 기능 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남방항공 흥룡강성 지점은 전용 료행 할인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참가 및 참석 인원은 QR코드를 스캔해 인증 심사를 완료하면 할빈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국내의 전 로슨 항공권에 대해 추가 91%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로협력, 룡강지능, 경공업 및 전기기계 장비 등 8개 전시구역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500여 개의 최초를 자랑하는 제품과 기술, 상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료회에 따르면 곧 개막하는 제10회 중로 박람회 기간 수만 가지 특산품이 전시되고 소리 및 무료 시음 등 참여형 이벤트가 다양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 성은 정성 가득한 흑토의 향연을 선보이며 태곡창과 대삼림의 진정한 맛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치치아른 특색 불고기 요리 현장을 전시관에 재현해 전통 제조 과정을 선보이며 불고기 참맛을 살려낼 예정입니다. 감옥사 전시관에서는 크랜베리 수제 맥주를 선보일 예정인데 현지 과일을 메가즙과 발효시켜 만든 이 맥주는 전시관의 인기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화는 신선한 옥수수, 도대부 소세지, 수른 간장, 양념장 등 가정식 풍미를 선보이고 이춘은 블루베리 음료, 자작나무 수액 등 삼림 생태 특산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빈성인 광동성과 강서성은 각 지역의 특색 음식과 우수 물산을 준비했습니다. 이 밖에 전국 20여 개 성씨가 대표 특산물을 들고 참가할 예정입니다. 영하에서는 24개 기업이 참가해 하란산 동쪽기슭에서 생산된 고급 와인과 중령 구기사를 선보이고 신강 전시구에서는 락타 분뇨, 산자나무 열매즙, 치즈 등 천산남북의 독특한 향토 정취를 한껏 보여주며 현장 시음 및 체험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10여 개 나라로 구성된 미식 대표단이 정통 현지 맛을 선보여 전시회의 놀라움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전시관에서는 러시아 해역에서만 어획하는 싱싱한 푸른게는 물론 살이 꽉 찬 왕게와 넓적 다리게를 만나볼 수 있고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6개의 국가 품질 인증을 획득한 꿀 브랜드인 베레스토프 꿀도 무료 시식이 가능합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가 5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할빈과 개서 지역의 경기장 개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축구 각급 리그 등 전국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아성 문화체육센터 경기장은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경기장은 대부분의 하드웨어 시설이 업그레이드 됐으며 야간 조명 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경기장 외부에는 미식광장과 무형문화재 관련 문화창의 마켓도 계획 건설 단계에 있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축구 열풍이 아성 길거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색 잔디에서부터 다채로운 100m 벽화까지 아성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며 이 축구 대축제를 위한 가장 짜릿한 홈 경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방 곳곳에서 모여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현지 료식업협회는 30여 개의 대형 외식업체와 협력해 대회 기간 동안 팬들이 티켓을 소지하고 식당에 들어서면 특별 요리 한 가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흥룡강 지역 대회의 또 다른 개최지인 개서에서도 경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서시 문성중학교의 100여 명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팬클럽이 5월 23일 심양

일전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자연을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현장 실천 활동을 통해 생태 보호 리념을 깊이 새기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성의 조류사랑주간은 45년의 세월을 거치며 전송 생태 보호의 상징적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류사랑주간 시리즈 행사는 앞으로도 전송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전통 농경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농촌 문화 관광 융합 발전을 위해 일전 영란시 동경성진 당류와 정부가 주최하고 합달촌이 주관한 제2회 모내기 축제가 동경성 합달촌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내기 축제 민속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식은 전통 농경 관습을 따라 모내기 깃발 세우기, 농경 축원 랑독 등의 순서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며 천년 농경 문화의 깊은 뜻을 재현해 현장 관객들이 전통 민속의 독특한 매력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펼쳐졌으며 향토색이 짙은 노래와 춤, 패션쇼 등은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농경 문화 리해를 깊게 하고 농업 과학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행사에는 중소학생 농경 체험 학습구가 마련됐습니다. 용안시 농업 및 농촌국 벼재배 전문가가 현장에서 벼의 생장 주기, 재배 기술 및 지역 특산품인 석강판살의 재배 역사, 생장 특성, 영양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을 논으로 이끌어 모내기와 같은 농사 일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한편 모내기 대회에서는 28명의 참가자들이 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내기를 직접 체험해보니 비로소 알곡 한알한알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쉽지 않은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특색 있는 미식 체험구와 특산품 전시구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특산품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더욱 넓히며 농산물 홍보와 판촉을 위한 우수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더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진해화가 소파에 조져앉아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한정연이 종사전의 손을 끌고 와 거실 앞에 선다.
1: 엄마.
2: 사전아, 이리 와. 앉아.
0: 종사전이 소파에 와서 앉는다.
2: 사전아, 네가 괴로운 거 알아. 헌데 어떤 말, 어떤 일들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 육아와 우리 묵지는 죽마고우고 함께 자랐고 지냈어. 둘은 함께 농촌에 8년이나 있었어. 묵지가 놀고 하다가 상하지 않았으면 육아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을 거야. 근데 네가 묵지와 결혼하고 육아도 호용리와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차렸어. 오늘 일은 육아가 호용리한테 맞아서 묵지가 떠든 거야. 잠시 흥분한 거라고. 우리 아들은 정리감, 책임감이 넘치는 대장부야. 오늘 묵지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우리 집에 온 지 꽤 되는데 고생도 했고 섭섭한 것도 많지. 네가 일편단심으로 묵지를 보살피는 거 다 알아. 우리 온 가족이 다 고마워해. 사조나, 명심해. 너는 한신의 며느리야.
1: 어머니.
2: 그래.
0: 진해화의 품에 얼굴을 묻은 종사조는 그동안의 서럽고 억울한 일들을 눈물과 함께 쏟아낸다. 한편 한정연은 침대에 놓은 육아의 이불을 꽁꽁 여며준 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는다.
1: 고마워. 육아 언니, 언니와 오빠는 이젠 끝이에요? 빨리 자. 늦었어.
0: 이튿날 아침 부채살 같은 햇살이 정원을 밝게 비춰준다. 러금으로 쌓여있는 정원은 한결 정신하고 아늑해 보인다. 잠에서 깬 한정연은 도파를 우로 한껏 뻗어 기시계를 켠 후 고개를 돌린다. 응당 육아가 누워있어야 할 옆자리가 비어있고 대신 이불이 정연하게 개어져 있다. 옷을 입고 부랴부랴 아래층으로 내려온 한정연은 정아줌마를 찾는다.
3: 아줌마! 아줌마! 육아 언니는요?
4: 육아?
3: 네.
4: 못 봤는데.
0: 다시 급급히 2층으로 올라온 한정연은 한목지의 방문을 두드린다.
3: 오빠! 문 열어요! 언니가 없어졌어요.
0: 방문을 연 한목지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한정연을 바라본다. 진해화가 한 남성 직원을 이끌고 육안의 집으로 찾아온다.
5: 진저희, 이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진저희.
2: 여기?
0: 신의 환해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빨래를 하고 있던 호영 어머니가 두 사람을 아른칩니다.
2: 누굴 찾소?
4: 저기 호용이네 집 맞습니까?
2: 내가 호용이 애미요.
4: 아, 저는 시부르네의 진혜화입니다.
5: 진주임이죠.
2: 시부르네의 진주임?
4: 네.
2: 우리 대형인 왜 찾소?
4: 육아 때문에 왔습니다.
2: 육아라고? 육아가 왜? 왜 부르네에서 나온 거요?
4: 아들이 육아를 때린 거 모릅니까?
2: 아이고, 그건 정말 못 봤어. 그건 호영이의 일이고 남편이 마누라 때리는 건 당연하오. 제가 안 있으면 그 애를 찾아가.
5: 저 아주머니, 지금 호영이 어디 있습니까?
2: 우리 아들 출근했지. 단회가 대영을 찾든가 여기 서서 기다리든가. 어?
0: 호영이 어머니는 빨래 씻은 물을 일부러 진혜화와 남성 일꾼의 발밑에 와락 붓는다.
6: 어머니, 퇴근했어요.
0: 이때 마침 호영이 자전거를 끌고 집마당으로 들어선다.
5: 동지, 호영이 맞습니까?
6: 맞소. 왜 찾아왔소?
5: 시부련회의 진주임입니다. 부련회를 압니까?
6: 아오. 아낙네들을 관리하는 데지. 아니,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어? 어?
4: 호영 동지, 말을 좀 점잖게 하. 난 불현을 대표해서 다 말아왔어. 육아한테 손찍업을 한 건 정말 그릇된 행위여. 반드시 엄숙하게 검토하고 반성하고 또 육아한테 사과해야 하.
7: 사과하라고?
4: 그래, 사과하.
7: 아, 부부 싸움이 거짝에서 왜 끼어듭니까?
4: 육아가 친정이 없다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손찌검하? 잘 됐어. 불현회는 모든 여자들의 친정이여. 자넨 부녀의 권익을 침범했고 위법이여.
0: 진혜화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호영이 어머니가 손에 쥐었던 빨래를 확 놓고 일어선다.
2: 아이고, 어느 집법을 어겼어? 말 좀 똑똑이야. 어? 도리가 있으면 얘를 마음대로 처리하. 정말 어이가 없네. 우리가 조용히 사는데 누굴 건드렸다고 이러? 그렇게 심심하오?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아니, 여기까지 와서 야단치긴 지금 법이라고 했어? 어? 마누라가 온바 만들어와서 어? 이성 같으면 진작 쫓겨났지. 왜? 이런 말도 못하오?
4: 이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들이 육아를 때려서 육아가 뛰쳐나간 겁니다. 모자가 짜고 육아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8: 누가 괴롭힙니까? 누굴 말합니까?
4: 손찌검하고 누굴 말했어?
2: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오? 봤어? 들었어? 불현의 주임기는 당나귀 귀여?
4: 어? 정말 듣기 거북하네요.
8: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나가시오!
0: 어영이 어머니가 침방울을 튕기며 따지고 들자 어영도 당장이라도 칠 기세로 달려든다. 남성 삼일꾼이 말이자 어영의 손길이 더 거칠어진다. 어머니를 막아 나서던 호용이 사정없이 진혜화를 밀쳐버린다. 그 바람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진혜화는 뒤로 엉덩방아를 짓궂는다. 잇따라 남성 삼일꾼에게 달려들었던 호용은 연바로 뒤에 붙어 서 있던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다.
9: 어머니! 괜찮아요? 진주이! 진주이!
0: 진혜화가 동료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땅바닥에서 일어서는데 땅에 닿인 쪽에 바지 가랭이가 한 뽕 크기로 찢어져 있다.
8: 꺼져! 다 꺼져! 당장 꺼져!
9: 됐어요, 엄마.
0: 가신의 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호영이 어머니는 바로 울음을 뚝 그치고 아들을 나무린다.
2: 아, 미쳐버리겠다.
9: 됐어요, 들어가요.
2: 다 육아 때문이야.
9: 관둬요, 괜찮아요.
0: 집으로 돌아온 진혜화는 가방이며 목수건을 아무렇게 소파에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 다친 손바닥을 어루쏠며 곁에 와서선 종사손에게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2: 내 말 들어봐. 그 집은 집 지키는 암펌에 무지막지한 망나니야. 정말 돌아버리겠어. 요가도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 어떻게 저런 집에 시집 갔을까?
0: 한목지가 목발을 짚고 거실 문 앞에 서서 말없이 어머니 진혜화의 얘기를 듣고 있다.
10: 어머니, 어머님은 안 다쳤어요?
2: 다치진 않았는데 새로 산 바지를 버리게 생겼어. 이전에 책에서 봤는데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몸에 자살했는데 난 안 믿었어. 오늘 보니까 진짜였어, 진짜야.
0: 거실 문 앞에 선 채 진혜화의 말을 듣던

0: 한목지가 말없이 발길을 돌려 마당으로 나간다. 이를 발견한 종사손이 급히 한목지의 뒤를 쫓아간다. 진해화는 그때까지도 놀라움에 펄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혼잣소리처럼 중얼거린다.
1: 내 말 들어봐. 저런 사람은 조직에서 톡톡히 처분해야 돼. 악은 악으로 다스려야지.
0: 종사조는 대문을 나선 한목지를 막아선다.
2: 어디 가려고요?
3: 산책하려고.
2: 거짓말. 허영이 때리러 가죠. 잘 들어요. 못 가요.
3: 내가 뭐 내미쳐.
2: 이 몸으로 어떻게 싸워요. 가더라도 혼자는 안 돼요.
4: 목지씨도 아내가 있고 그쪽도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뭐가 돼요?
3: 종사전 경고하는데 지금 육아를 질투할 때가 아니야. 육아는 모든 걸 잃었어. 어제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어?
4: 날 돌려보내고 둘이 결혼하자 했겠죠?
3: 정말 돌말이야. 나라면 정말 널 돌려보낸다. 뭘 했는지 알아? 지금 너를 돌려보내면 집에 가면 네가 얼굴을 못 든대. 들었어?
4: 정말 그랬어요?
3: 믿기 어렵지. 들어.
4: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3: 됐고 서가지게 굴지 마.
4: 아니에요. 내가 싸움은 진짜 잘해요. 그리고 육아를 떠올 땐 이제 나랑 직접 말해요. 눈치 보지 말고 날 의심하고 힘들지 않게요.
3: 내 눈치 같은 거 안 봐. 생각해봤어? 육아도 우리 함께 다니는 걸 보면 괴로워.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싶어?
4: 안 돼. 정말 이렇게는 못 보내겠어요. 네?
2: 아니면 이렇게 해요. 내가 허영이를 불러낼 테니까 그가 한눈 팔 때 그의 뒤통수를 뗐다 치고 함께 튀어요. 어때요? 사실 목지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허통친 후에 내가 도리를 설명하면 언제나 수긍했죠. 그때 거짓 부리면서 불을 끈 게 너무 후회돼요. 아니면 목지 씨도 안 다쳤을 텐데.
3: 말했잖아. 널 구한 건 후회 안 해. 더 말하지 마.
2: 응. 그럼 약속해요. 나 몰래 육아를 안 돕는다고.
3: 정말 남자를 모른다. 사사건건 마누라한테 보고하는 게 남자야?
2: 날 마누라로 인정했어요?
3: 날 마누라로 인정했어요?
0: 한목지가 자신의 흉내를 내며 앞장서 가버리자 정사조는 종주먹을 쥐고 뒤를 쫓아간다.
5: 아.
0: 고용인의 공장이다. 작업복을 입은 호용이 젠걸음으로 공장 마당을 지나 경비실로 온다.
5: 아저씨, 누가 잤습니까?
6: 에? 방금까지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5: 네.
0: 대문 앞에 목발을 짚고선 한목지와 종사전 두 사람을 발견한 호용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 앞으로 다가온다.
5: 날 찾아와서?
6: 그쪽이 허용이?
5: 그래, 왜?
0: 허용이 턱을 쳐들고 한목지를 향해 대답을 하자 한목지는 다짜고짜 목발을 들고 허용을 후려친다. 잽싸게 목발을 피하고 주변을 살피던 허용은 담벽에 세워진 밀걸리를 들고 한목지와 맞붙는다.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당하던 허용이 갑자기 밀걸레를 내려놓고 한목지한테 소리친다.
7: 에? 잠깐! 싸워도 알고 싸우겨! 대체 누구요?
3: 육아가 내 마누라지? 어? 사내가 여자를 때려?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도 남자야?
7: 잠깐!
8: 그쪽이 그 목진지야?
3: 맞아! 내가 한목지야!
8: 그래! 가만히 있었더니 제발로 찾아왔네!
0: 상대가 한목지임을 확인한 호용은 무쇠 같은 주먹을 휘두른다. 그 바람에 한목지는 목발을 떨군 채 비틀거린다. 악이 받친 종사조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두 팔을 휘두르며 허영의 등판에 물매를 안긴다.
7: 아니 뭐야, 여자와 나랑 싸워?
3: 맥혀! 맥혀! 남자들이 싸울 땐 아낙네들을 맥혀! 받아! 한번 보자!
0: 정사존의 갑작스런 행동에 잠깐 놀란 표정으로 멍해했던 한목진은 대뜸 정신을 차리고 정사존을 끌어다 한쪽에 밀어넣는다. 그리고 입고 있던 군복 속옷을 벗어 정사존에게 던져주고 호용 앞으로 다가간다.
7: 그래! 어쩔까? 누가 먼저야?
0: 한목재 도전에 허용도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기세등등하게 마주 다가온다. 가소롭다는 뜻 쓴웃음을 짓던 한목재가 갑자기 허용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두 사람은 주먹을 날리며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3: 왔다!
0: 한목지와 허영은 대판 싸움으로 서로를 알게 됐다. 육아 때문에 허영인 한목지를 연적으로 여겼고 육아를 위해 한목지는 두 팔 걷고 나섰다. 생면부지였던 두 남자는 사내를 방식으로 왕래를 시작했다. 사존이가 목지 아내로 됐고 요가는 호용이한테 시집갔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다. 사실 요가가 호용이한테 시집간 건 한목지에 대한 제일 큰 원망이자 애틋한 사랑이다. 물론 한목지도 그 사랑에 계속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람의 일생에서 감정이 출렁이는 그 순간은 다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본성에 대한 배신과 방임이다. 남을 징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징벌하는 것이다.

드라마 인생향연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목발과 밀걸리를 던져놓고 서로 엉켜붙어 치열한 욕박전을 하고 난 한목지와 호용 두 사람은 기진맥진의 땅바닥에 대자로 뻗어있다.
1: 허용, 내 말 명심해. 이제 또 요가를 괴롭히면 내가 볼 때마다 패주겠어.
2: 그럼 서둘러. 오래 기다리긴 싫어.
1: 아, 그래. 배짱인데.
0: 땅바닥에 누워 숨을 돌린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정사존이 급급히 한목지에게로 다가와 그를 부축한다. 정사존이 부축을 받아 몇 걸음 걷던 한목지는 돌아서서 호용을 쏘아본다. 이에 호용도 지지 않으려는 듯 한목지를 째려본다. 자신에게 맞아 고피가 터진 호용을 본 한목지는 손을 들어 터진 입술에서 흐른 피를 닦고 다시 돌아서서 갈 길을 간다. 그의 뒤로 한목지의 소못과 목발을 든 종사손이 따른다.

0: 떠나가는 두 사람을 한참 지켜보던 호영은 고피를 닦고 나서 혼잣소리로 중얼거린다.
1: 사내답긴 하네.
0: 집에 돌아온 한목지와 종사조는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집안의 동정을 살핀다. 거실에서 친애화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한목지는 자기 뒤를 따라 복도에 들어선 종사손에게 주의를 준다.
2: 잘 들어. 내가 싸웠던 말 하지 마. 뻥끗이라도 하면 사정 없이 패수다. 들었어?
3: 알았어요.
2: 똑똑히 기억해둬.
0: 한목지가 아닌 보살한 채 슬쩍 거실 앞을 지나려는데 진애화가 손에 들었던 신문지를 탁자 위에 놓고 한목지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4: 목지야.
2: 아이고 어머니 왔어요.
4: 어딜 갔댔어?
2: 네.
4: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더러워? 어디가 뭐했어?
2: 아 괜찮아요.
4: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봐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다쳤어?
2: 아, 방금 차를 피하다가 벽에 쓸려왔어요.
4: 싸움 박질했어?
2: 아니, 안 싸웠어요.
4: 이게 뭐야? 너 보고 잘 돌보랬잖아. 대답만 하지 말고 얼른 약을 갖다 발라줘.
3: 네, 알았어요.
4: 아프지?
2: 안 아파요, 괜찮아요. 어머니, 가서 약 바를게요.
4: 얼른 가서 발라, 감염되겠다.
2: 네.
4: 요도부터 발라. 사존아 빨리.
0: 종사존이 한목지의 손등에 약을 발라주고 있다.
2: 살살해.
3: 이렇게 싸워서 언니가 집에 돌아가면 또 맞지 않아요?
2: 그럴 리 없어. 감히 또 요가를 괴롭히면 또 찾아가겠어. 손을 들 때까지 매일 때리겠어.
3: 싸우는 게 재밌어요? 학교 다닐 때 싸움꾼이었죠?
2: 당연하지.
3: 효가 언니도 퇴근했겠는데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 됐어. 효가 걱정 그만해. 지금부터 효가에 대해선 더 말하지 마, 응?
3: 난 진심으로 언니를 돕고 싶어요.
2: 그래, 알았어. 고마워. 우리가 요가를 화제에 올리는 건

0: 현관에 들어선 한병사는 들뜬 목소리로 5층에 대고 소리친다.
1: 옥지야, 정연아, 있어! 내려와! 다들 내려와! 아, 다 알더라. 11년 만에 나라에서 대학 시험을 정식 회복했어. 이번엔 너희들도 실력을 기껏 발휘해.
2: 복경대학. 여보.
1: 아.
2: 우리 아들 딸은 다 복경대학이에요. 목지가 이전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어요. 문화 대용명리 아니면 진작 졸업했어요.
3: 엄마, 자랑은 그만해요. 오빠, 이번엔 처음부터 시작해요.
4: 하, 녹슬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게.
0: 이 시각 육아도 신문에 실린 대학 입시 회복에 관한 보도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되자 서점앞은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전사지를 이룬다. 요가가 한창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한 선생님이 물건이 담긴 상자들을 한아름 가득 안고 의무실로 들어온다.
5: 유 선생, 학생이 롱을 치다가 다쳤어요. 가서 봐주세요.
6: 네.
5: 어? 약 상자는 안 가져가요?
6: 어, 까먹었네요.
0: 시험을 치를 생각에 골몰하던 요가는 바로 돌아서 약상자를 가지고 문을 나선다.
6: 바로 갈게요.
0: 한목진의 집이다. 한정연이 들뜬 소리로 말한다.
3: 오빠, 우리 다 합격되면 동창인 거예요?
4: 아, 그러네.
3: 오빠 너무 놀고 있어.
4: 늙었어? 너 보틀만해? 보틀만해?
1: 아, 맞다 맞다, 이거 봐. 아, 66년부터 77년까지 종학생, 고중 졸업생은 다 대학 입시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럼 동학들 10살 차이는 정상이야.
4: 들었어?
3: 했어요. 그만 말해요. 언제부터 등록해요? 빨리 복습해야겠어요. 앉아 있을 수 없어.
4: 너다 끊어지. 다그쳐야지.
1: 아, 잡아야지. 아, 여보, 내가 제의하는데 우리 집에서 대학 입시 복수 시합을 나가기요.
3: 어, 그래요.
4: 그래요.
3: 좋아요.
1: 고소를 해줄 테니 얼마든지 욕을 제기해.
0: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기미가 보이자 거실 문에 기댄 채 그들을 지켜보던 종사조는 슬쩍 먼저 자리를 뗀다.
3: 좋아요.
4: 좋아요.
3: 내 돼지고기 다리.
1: 아, 그거야 쉽지.
4: 빨리 가자. 빨리.
0: 1977년. 11년이나 중단됐던 대학 입시가 회복됐다. 이번 대학 입시는 한겨울의 화룻불처럼 잠자코 있던 젊은이들의 꿈을 불태워주었다. 대학 입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고쳐놓았다. 물론 그 속에는 목지와 사존, 요가도 포함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서막을 열었다. 한정연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던 한목진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더니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본다.
4: 아버지, 어머니. 참 좋네요.
0: 목이 메어와 말을 잇지 못한 채 한목진은 격동된 심정을 안고 거실을 나선다.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한병선 부부도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머금는다.
7: 에이, 좋지. 이건 누구한테나 다 기회요.
2: 여보.
1: 됐고, 뭘 해줄 거나 생각해봐. 저기 해산소 고기 소림.
2: 알아요, 알아요, 안다고요.
1: 가서 고기나 사오.
2: 어? 갈게요.
3: 잃지 말아요. 잃지 말아요.
0: 이 시각 육아는 젊은이들로 장사지를 이룬 서점 앞으로 옵니다. 희망으로 부푼 동년배들을 보는 육아의 얼굴에도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
6: 샀어요.
0: 거실에서 나온 한목진은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종사전을 끌고 침실로 온다.
4: 사전아.

0: 대학 입시를 회복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운명을 결정할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꼭 기회를 잡아야 해.
1: 나...
0: 자, 학습 계획을 세워서 가자.
2: 한목진은 부치다만 성냥곽들이 잔뜩 쌓여있는 닭잡보를 활 걷어치우고 그 위에 종잇장을 놓고 뭔가를 열심히 적는다. 얼마 후 그는 책장에 꽂힌 책들 속에서 이것저것 골라 종사손에게 안겨준다.
1: 이만하면 됐어요.
0: 내일 6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1: 네?
0: 어? 맞다. 지금부터 밥하고 집 가두는 일에 손을 떼. 어? 어서는 문과 복습. 오후엔 리과. 점심에 쉬고. 받아. 저녁엔 하루 공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1: 그렇게 많아요? 너무 안 칠래요.
0: 돌았어? 왜 안 쳐?
1: 합격하겠어요.
0: 쳐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신심 가져. 대학 입시까지 한 달 남짓이 있어. 매일이 전투야. 단단히 각오해. 어? 당장 신청해야 되는데 사진도 없지.
1: 아, 사진요?
0: 빨리 찍어. 아, 이리 주고. 아, 너네 가서 잘 씻고 치장하고. 아, 아, 사진이나 찍어. 어? 옷을 갈아입고.
2: 옷차림을 단정리하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올린 한목지와 종사존이 사진관을 찾는다.
0: 아, 됐습니다.
3: 자, 허리 펴시오. 아, 웃어야죠. 준비! 하나, 둘, 셋!
2: 한목지가 증명사진을 찍고 일어서려는데 종사존이 급급히 한목지한테로 가더니 그의 곁에 딱 붙어앉는다.
1: 아, 잠깐만요.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없어요.
0: 멜리 이따위 고리만 하고. 아, 잠깐만요. 잘 구매해야지.
2: 한목진은 말로는 종사손을 나무리듯 하면서도 일어서서 빗을 가져다 종사손의 앞머리를 곱게 빗어준다.
3: 자, 더 가까이요. 하나, 둘, 셋.
2: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고 난 후 종사손이 증명사진을 찍을 차례가 되자 한목진은 침을 손바닥에 묻혀 오리오리 일어선 종사손의 잔머리를 손질해준다.
3: 자, 머리 좀 숙이고 웃으시오. 자, 하나, 둘, 셋.
2: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은 종사조는 공부할 대신 혼자 생각에 잠겨 빙그레 미소만 짓고 있다.
0: 또 땅궁리에? 그런 학습 태도로 시험 잘 치긴 다 글렀어.
1: 다진 생각을 했어요.
0: 쓸데없는 생각. 매체로 사진을 갖고 등록하면 돼.
1: 까먹지 말아요. 그 안에 우리 단독 사진도 있어요.
0: 큰일이다, 이사네. 육안에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 언제 알려줘야지.
1: 관둬요. 진짜 마음이 잘 통하네. 전화가 왔는데 사진 기다린대요.
0: 언제 왔는데?
1: 어제요.
0: 뭐래서?
1: 직접 전화를 못 받아서 아쉬워 죽겠죠?
0: 공부나 잘해. 개집에 시험 잘못 치면 가만 안 둬.
2: 육아가 마당에서 배아에 빨래 담근 채 앉아 책을 보고 있는데 고용 어머니가 그의 등 뒤로 다가온다. 고용 어머니는 일부러 빨래 비누를 육아 앞에 놓인 빨래 대야에 떨군다.
4: 아이고, 비누가 물에 떨어졌어. 이것 봐, 이거 다 퍼졌어.
5: 책에서 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0: 걔한테. 요즘 거리에 나가면 다들 책을 안고 다녀. 전봇대에 부딪혀도 아픈 것도 모르고.
1: 이때 고해가 유가를 부르며 마당으로 들어선다.
2: 유가야.
3: 어?
2: 유가야. 빨리 빨리 가자. 조명 사진이 나왔어.
3: 진짜? 어. 잠깐만.
2: 응. 아이고, 천천히.
0: 아, 왔어?
2: 네.
3: 어머니, 나갔다 바로 올게요. 빨리는 놔둬요. 갔다 와서 씻을게요.
2: 가자.
4: 유가야, 밥을 먹어야지. 빨리 와.
2: 네.
1: 유가와 고해가 달리다시피 등록 장소로 왔을 때 그곳에는 등록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2: 아휴, 우린 웃었구나. 앞에 이렇게 많이 섰어.
3: 오늘은 우리 차례까지 안 되겠다. 사진을 일찍 찍을 걸 그랬어. 등록이 늦어지겠어.
2: 아니면 오늘 관두고 내일 다시 오자.
3: 안 돼. 내일 더 많으면 어떡해. 어쨌든 오늘은 해야지.
2: 아니면 이러자. 먼저 줄을 서보고 정말 차례가 안 되면은 저녁에 한 사람이 자리를 맡아놓자. 그러면 내일 무조건 돼.
3: 응. 그래.
1: 한목진의 집. 진혜화와 정사조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목지의 방문을 놓고 한다.
5: 목지야. 목지야. 문을 열어봐.
6: 목지씨, 문 열어요. 목지씨.
1: 침실에 있는 한목지는 어머니와 정사손의 부름에 대답 대신 창턱이 놓인 화분을 들어 문에다 던진다. 한목지의 눈앞에는 시험 등록했을 때 전경이 조마등처럼 스쳐 지난다.
7: 돌아가, 복습을 잘하.
3: 네.
7: 다음 분.
1: 등록 차례가 되자 한목지와 정사손은 앞으로 다가서서 등록일꾼이 내어준 등록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헌데 한목지가 올 때부터 눈여겨보던 한 등록일꾼이 한목지를 제지시킨다.
2: 저 등록비 50전입니다.
8: 네네.
7: 자, 사인아.
8: 네.
7: 잠깐만.
8: 네?
7: 자, 어머니.
8: 네.
7: 다리가 좀 불편하구만.
8: 네, 화는 없습니다.
7: 많이 없다고? 해당 규정대로 장애는 시험에 참가 못하.
6: 네?
8: 왜 안 됩니까? 66년에 고중을 졸업해서 조건이 부합됩니다. 졸업증을 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7: 명문으로 된 규정이 있어. 어쩔 수 없어. 넣어서.
1: 한목진은 생각하면 할수록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누를 길 없어 손에 닥치는 대로 물건을 마구 던진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물건 부서지는 소리에 방문 앞에 있던 진혜화와 종사조는 말없이 자리를 뜬다.
8: 아니, 장애는 왜 안 됩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아, 제가 다리를 상했지만 손이나 머리는 멀쩡합니다. 이조까지 해서 보십시오. 지상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과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6: 맞아요.
8: 왜 못 칩니까?
6: 왜 장애는 못 쳐요? 성명해서 남보다 더 잘 쳐요.
7: 교정대로 하는 거야. 됐어.

0: 아니, 이...
1: 자, 다음 분. 자.

0: 드라마 인생향연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5월 17일 제10회 종로 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각 참가 기업들은 전시품 준비, 서비스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박람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할빈 온경 테크놀로지 유한 책임 회사에서는 새로운 여름용 티셔츠 샘플이 막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온경 테크놀로지의 신제품은 중도 박람회의 창의 디자인 전시관에 선보일 예정이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원단을 사용한 의류는 외부 온도 변화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2도에서 3도의 물리적 냉각 효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5년 독일 레드닷 어워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자사의 클래식 자운 자켓 시리즈도 전시회 현장에 동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중도 박람회 창의 디자인 전시관은 전성의 디자인 기관, 제조 기업 및 대학의 우수한 혁신 성과를 한데 모을 예정입니다. 전시품으로는 공중 투하형 무인 구조 모듈 장비, 다기능 모듈형 아웃도어 에너지 차량 등 창의적 응용 제품, 허조적 어피 문화 상품, 북콩 만호 등 모형 문화재 수공 예품과 북콩 거유 제품 등 지역 특산품까지 폭넓게 전시돼 룡강 창의 디자인 산업이 지닌 혁신적 역량과 광범위한 시장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룡강에 뿌리내린 주요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도 박람회 전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중도 박람회에서 남방항공은 225평방미터 규모의 특색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사진 촬영 인터랙티브 존, 모다 상품 전시 등 여러 기능 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남방항공 흥룡강성 지점은 전용 료행 할인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참가 및 참석 인원은 QR코드를 스캔해 인증 심사를 완료하면 할빈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국내의 전 로슨 항공권에 대해 추가 91%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로협력, 룡강지능, 경공업 및 전기기계 장비 등 8개 전시구역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500여 개의 최초를 자랑하는 제품과 기술, 상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료회에 따르면 곧 개막하는 제10회 중로 박람회 기간 수만 가지 특산품이 전시되고 소리 및 무료 시음 등 참여형 이벤트가 다양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 성은 정성 가득한 흑토의 향연을 선보이며 태곡창과 대삼림의 진정한 맛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치치아른 특색 불고기 요리 현장을 전시관에 재현해 전통 제조 과정을 선보이며 불고기 참맛을 살려낼 예정입니다. 감옥사 전시관에서는 크랜베리 수제 맥주를 선보일 예정인데 현지 과일을 메가즙과 발효시켜 만든 이 맥주는 전시관의 인기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화는 신선한 옥수수, 도대부 소세지, 수른 간장, 양념장 등 가정식 풍미를 선보이고 이춘은 블루베리 음료, 자작나무 수액 등 삼림 생태 특산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빈성인 광동성과 강서성은 각 지역의 특색 음식과 우수물산을 준비했습니다. 이 밖에 전국 20여 개 성씨가 대표 특산물을 들고 참가할 예정입니다. 영하에서는 24개 기업이 참가해 하란산 동쪽기슭에서 생산된 고급 와인과 중령 구기사를 선보이고 신강 전시구에서는 락타 분뇨, 산자나무 열매즙, 치즈 등 전산남북의 독특한 향토 정취를 한껏 보여주며 현장 시음 및 체험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10여 개 나라로 구성된 미식 대표단이 정통 현지 맛을 선보여 전시회의 놀라움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전시관에서는 러시아 해역에서만 어획하는 싱싱한 푸른게는 물론 살이 꽉 찬 왕게와 넓적다리게를 만나볼 수 있고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6개의 국가 품질 인증을 획득한 꿀 브랜드인 베레스토프 꿀도 무료 시식이 가능합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가 5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할빈과 개서 지역의 경기장 개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축구 각급 리그 등 전국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아성 문화체육센터 경기장은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경기장은 대부분의 하드웨어 시설이 업그레이드 됐으며 야간 조명 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경기장 외부에는 미식 광장과 무형 문화재 관련 문화 창의 마켓도 계획 건설 단계에 있습니다.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축구 열풍이 아성 길거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색 잔디에서부터 다채로운 100m 벽화까지 아성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며 이 축구 대축제를 위한 가장 짜릿한 홈 경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방 곳곳에서 모여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현지 료식업 협회는 30여 개의 대형 외식 업체와 협력해 대회 기간 동안 팬들이 티켓을 소지하고 식당에 들어서면 특별 요리 한 가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흥룡강지역대회의 또 다른 개최지인 개서에서도 경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서시 문성중학교의 100여 명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팬클럽이 5월 23일 심양 원정 첫 경기를 치를 때 고향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응원 구호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개서시는 또 다양한 혜택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의 나머지 7개 도시 경기 관람 관광객은 신분증만 소지하면 개서시 A급 관광지에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개서시 주최 경기 당일과 그 후 이틀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은 일전자리 국수 한 그릇 할인 쿠폰을 신청해 개서시 특색 냉면과 칼국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흥룡강성 제45회 조류사랑 주간 및 청소년 생태 문명 실천 행사가 일전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자연을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현장 실천 활동을 통해 생태 보호 리념을 깊이 새기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성의 조류사랑 주간은 45년의 세월을 거치며 전송 생태보호의 상징적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류사랑 주간 시리즈 행사는 앞으로도 전송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전통 농경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농촌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위해 일전 영란시 동경성진 당유화 정부가 주최하고 합달촌이 주관한 제2회 모내기 축제가 동경성 합달촌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내기 축제 민속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식은 전통 농경 관습을 따라 모내기 깃발 세우기, 농경 축원 량독 등의 순서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며 천년 농경 문화의 깊은 뜻을 재현해 현장 관객들이 전통 민속의 독특한 매력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다채로운 문예 공연이 펼쳐졌으며 향토색이 짙은 노래와 춤, 패션쇼 등은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농경 문화리에를 깊게 하고 농업 과학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행사에는 중소학생 농경 체험 학습구가 마련됐습니다. 용안시 농업 및 농촌국 벼재배 전문가가 현장에서 벼의 생산 주기, 재배 기술 및 지역 특산품인 석강판살의 재배 역사, 생장 특성, 영양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을 너드로 이끌어 모내기와 같은 농사 일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한편 모내기 대회에서는 28명의 참가자들이 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내기를 직접 체험해보니 비로소 알곡 한알 한알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쉽지 않은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특색 있는 미식 체험구와 특산품 전시구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특산품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더욱 넓히며 농산물 홍보와 판촉을 위한 우수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4월의 어느 따스한 날이었다. 처녀들과 새색시들은 서로 짝을 모어 그들만이 아는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나무를 뜯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남정들이 농산일에 바삐 돌아쳐서 집에서 보릿고개를 넘기자니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나무를 뜯으러 보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산에 올신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롱을 벗어난 새처럼 희희닥닥거리며 자기들이 지은 들노래를 불렀다.
1: 아, 형님, 여기 봐요. 이 꽃이 얼마나 고와요?
2: 진짜 겁네요.
0: 기쁨에 넘친 수연이는 아가위 꽃 한 가지를 꺾어들고 덕현이 아내에게 달려왔다.
1: 형님, 자, 머리에다 꽂고 사줄게요.
2: 아니에요.
1: 아니요? 꼭 꽂아야 해요. 자, 와, 얼마나 예뻐요.
0: 덕현이 아내는 부끄러워 몸을 옹성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아리따운 얼굴과 아름다움을 다투는 이슬을 머금은 빨간 꽃 두송이를 머리에 꽂은 채 수줍게 눈을 내리깔 뿐이었다. 처녀들과 새색시들이 모여들어 한바탕 떠들어대고는 다시 흩어져 나무를 뜯기 시작했다.

0: 바로 이때 렵청을 맨 왕유일의 아들 왕죽과 그의 먼 친척벌 되는 왕교수가 누룽털개를 끌고 나타났다. 여자들은 독사를 만난 듯이 그들을 멀리 피해 달아났다. 수연이는 머리를 숙이고 한참 나무를 뜯는 올케를 잡아당기며 낮은 소리로 급히 말하였다.
1: 형님, 우리 가자요.
0: 그러나 그들 둘은 벌써 따라와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2: 아하, 백 번 듣느니 한 번 보기만 못하다더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군. 아리따운 새색 씨가 거기까지 장식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의 칼을 녹이겠는걸? 덕현이 녀석이 복이 있단 말이야.
0: 왕중놈은 입을 벌씽거리며 왕류주를 향해 눈을 꿈뻑거렸다. 왕류주도 덩달아 입을 해벌리고 희희거렸다. 갓 시집온 여자가 어떻게 이런 모욕을 참고 견딜 수 있단 말인가. 덕현의 아내는 창피스럽고도 화가 나서 수연이 팔을 꼭 부여잡고 허된 역설을 퍼부었다.
1: 뻔뻔 쓰는 놈 같으니 가자, 현우이.
2: 두 살이 센데.
0: 왕죽은 침을 탁 뱉더니 왕류주를 향해 머리를 끄덕하고는 총을 뿌려던지고 덕현이 아내에게로 덮쳐들었다. 수연이는 치미는 분노라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왕죽이 어떤 놈이란 것을 알고 있는 터였으므로 될수록이면 빨리 피해 불집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그놈들이 덮쳐드는 것을 보자 그는 악에 바치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1: 내 놈들 무슨 짓을 하자고? 못된 놈들!
0: 그런데 왕류주가 앞을 가로막았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왕중놈은 덕현의 아내를 골짜기로 끌고 갔고 그 여자는 죽기 내기로 소리 지르며 몸부림쳤다. 왕류주는 미친 듯이 물고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드는 수연이를 딱 막아섰다. 그놈의 누렁개도 수연이 옷을 물어뜯었다. 채찍을 든 인선이가 소문을 듣고 뛰어왔을 때 덕현의 처는 옷이 찢겨운 채로 땅에 쓰러져 있었다. 눈치 빠른 왕류주는 사태가 틀린 것을 보자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주랭랑을 놓았다. 한평생을 고생 속에서 허덕이며 개미 한 마리조차 밥기를 꺼리던 어질고 순박한 인선이가 그때 펄펄 뛰는 호랑이로 변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왕류수가 무엇 때문에 소리치는가를 왕죽이 깨닫기도 전에 무거운 소머리 채찍은 북을 두드리듯 왕죽의 대가리와 몸뚱이에 떨어져 내렸다. 사람들은 점점 많이 모여들었다. 왕죽은 목을 빼들고 땅에 늘어졌다. 그 짐승 같은 놈이 응당한 징벌을 받은 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후련했으랴.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때렸는가? 향장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펄쩍 들어 놀라움과 근심에 찬 눈길로 아직 분을 채 사귀지 못해 하는 인선이를 바라보며 손에 땀을 쥐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져다준 공포와 불안은 농사꾼의 땀방울이 메마른 땅에 떨어져 사라지듯이 점차 그들의 가슴속에서 사라졌다. 비 온 뒤면 날이 개이려니 생각하며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고생스러운 일에 바삐 돌아쳤다. 아, 너무나 순박한 것이었다. 어찌 그것으로 끝날 수 있으랴. 덕현이 처는 집에 오삿바람으로 몸져 누웠다. 두 달째 되는 뱃속 아이도 흘려버리고 온종일 헛소리만 쳤다. 온 가정이 고통 속에 잠겼다. 수연에게 또 하나의 동생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칠흑같이 어두운 음침한 밤이었다. 탁탁하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미친 듯한 개 짖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난 어머니가 애처롭게 부르짖었다.
1: 어휴, 아버지 빨리 일어나요. 아주머니가 사는 서쪽에 불이 났어요.
0: 인이는 옷을 걸치며 인선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총알에 그는 땅에 납작 엎드렸다. 온 마을이 벌컥 뒤집혔다. 어른들의 외침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주변의 산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이 불을 껐을 때 집은 거의 다 타버렸다. 집 뒤에 구부정한 살구나무마저 벽쪽을 향한 부분이 불에 타서 수출어 되어 마치 자기를 해친 흉악무도한 야수를 저주하듯이 어둠 속에서 불씨를 번뜩거리고 있었다. 아직 불길이 사라지지 않은 잿더미에서 새까맣게 탄 시체를 찾아내었다. 아, 참혹한 광경.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 나섰다고 양처럼 온순한 인선이를 대들보에 매달고 석유를 끼얹어 재로 태워버렸다. 이튿날 아침 북쪽 골짜기에서 또 온몸이 피투성이 된 덕현이와 그의 아내를 찾아내었다. 새색씨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단 한 오리의 숨이 붙어 가물거리던 덕현이는 이니의 손을 붙잡고 피딱지가 붙은

0: 원수를 갚아줘요. 남쪽 놈들이에요. 원수를 갚아줘요, 삼촌.
1: 인이는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두 눈을 무섭게 부릅떴다. 남쪽, 바로 마을의 근절반 땅을 차지한 그 음침한 귀화집이 아닌가. 마치 하나의 큰 산처럼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집이었다. 인이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화승대에 화약을 채워가지고 일어섰다. 몸푼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어머니는 바람에라도 날려갈 것 같은 허약한 몸으로 아직 세상도 못 본 갓난애를 품에 안고 급히 따라가 남편에게 몸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2: 안돼요, 애아버지. 이 아이들을 보세요. 당신은 죽으려고 그러세요? 안돼요. 아이고, 절대 안돼요.
1: 아내의 애처로운 부르짖음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억새 같은 인이의 눈물을 자아내었다.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
3: 우리 그저 이러고 만단 말이오?
2: 아주머니와 두 아이는 얼마나 참혹한 죽음을 당했어요.
1: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가정이 비분에 떨며 흐느끼고 있을 때 왕유일 놈은 구들에 번듯이 누워 아편을 빨아 누렇게 된 앞니빨을 드러내며 아들 왕죽 놈과 짓거려 대고 있었다.
4: 그 녀석이 목숨을 내걸고 해보려 한다고? 남겨두면 화근이다. 마저 없애치워. 이 어른이 무서운 것을 좀 알아차리게 말이다.
1: 바로 이때 창문 밖을 지나치던 모순꾼 로기가 이 말을 엿들었다. 깜짝 놀란 그는 급히 틈을 타서 인인의 집으로 달려왔다. 록의 말을 들은 인이는 가슴이 터지도록 격분이 치밀었다. 그는 또다시 화승대를 틀어지고 소리쳤다.
3: 제기라, 사람을 이다지도 못 살게 굴다니. 아무래도 못 살 바에야 죽고 살고 해봐야지.
1: 어머니와 록이는 안간 힘을 써서 겨우 그를 붙잡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은 세세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다. 밤이 되자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산후의 쇠약한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자그마한 보찜을 꾸렸다. 남편의 로자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몇 푼 안 되는 돈을 몽땅 털어내었다. 인이는 멍청하니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을 에워싼 아이들은 제일 큰 수연이가 16살, 독강이는 13살, 수자는 9살, 덕견이는 4살,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갓난애였다. 생리별을 앞두고 온 가정은 비통한 흐느낌 속에 잠겼었다. 윙윙 울부짖는 바람에 문 창호지가 펄럭펄럭 소리를 낸다. 문틈으로 바람이 쓸어들었다. 콩기름 등잔불이 껌뻑거리며 누런 불빛으로 그들의 창백하고 여인 얼굴을 어슴풀에 비춰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면서 아이들을 굴쩍거리지 못하게 하였다. 덕견이를 품에 안고 있는 인이도 가까스로 자신을 진정시키며 아내를 위로했다.
3: 너무 괴로워 마. 몸이 해롭소. 나는 돌아올 것이오.
1: 그의 목소리는 저기 갈렸다.
3: 애들을 잘 돌보. 덕강이는 공부를 그만두고

0: 당신을 도와 일하게 하고, 수연이는 너무 일찍 시집 보내지 마. 반일을 같이 해야겠으니 서둘러야겠어. 이젠 떠나야 하지 않소?
1: 어머니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울먹이었다.
2: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으니 마음 놓고 떠나세요. 아무튼 몸을 잘 돌봐야 해요. 집을 잊지 말고 인편이 있으면 기별이라도 해줘요. 몇 해 있다가 꼭 돌아오세요. 수연아, 더 까마, 아버지한테 인사하렴.
1: 16살의 시골 처녀 수연이는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등에 들여온 모리태만 없다면 얼핏 보기에 꼭 남자아이 같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자 그는 눈물에 젖어 한결 더 반짝이는 모루알 같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예쁜 입술을 쏙 내밀며 천천히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2: 아버지, 언제면 돌아올 수 있어요?
1: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인이는 처량하게 쓴 웃음을 지으며 장알진 큰 손으로 딸의 윤기 도는 까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0: 인차 돌아온다. 착한 내야. 엄마 말을 잘 듣거라. 징어대로 고지 말고 엄마를 잘 거들어야 한다.
1: 수연이는 머리를 젖히고 늘 보아오던 아버지 얼굴을 마음속에 아로새기려는 듯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찬찬히 뜯어보고는 힘있게 머리를 끄덕였다. 방구석에 앉아있는 덕강이는 울지 않았다. 그의 애어린 얼굴에는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풍파를 겪은 어른들과 같은 무서운 경련이 일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에 그의 깊은 생각은 끊어졌다. 그도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다. 갑자기 거리에서 미친 듯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급히 등잔불을 훅 불어껐다. 인이는 뒷창문을 뛰어넘어 산으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어두운 장막이 그를 삼켜버렸다. 수연이, 덕강이, 수자, 덕견이는 마치 누가 어머니마저 빼앗기라도 하는 듯이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어머니와 딸은 쓰라린 추억으로 해서인지 아니면 이미가 떠나간 뒤에 겪은 이태어간의 숨가쁜 생활로 해서인지 같이 흑흑 흐느껴 울었다. 아, 2년간의 생활은 정말이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큰 아이가 옷이 없어도 엄마, 어린아이가 배고파도 엄마. 어머니는 온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었고 그들의 일체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